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ངེས རྒྱ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ངས རྒྱལ ཁབ དང ཁང གི ནང ངེས པར དུ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ཁང གི པ དང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ཚེ གཞི ནས རྒྱལ ཁབ བདེན འཇགས ཡོང ཐུབ ངེས པར དུ དེ རབས གསར པའི ཏང གི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ཁང ཡེར དགོངས པ ཕྱོགས ཡོངས ནས ལག ཐབས བྱ དགོས པ དང ཏང གི མག དམག དམག དཔུང ལ འགོ ཁྲིད ལག བཙན བྱ རྒྱུ རྒྱུན འཁྱོངས བྱས ནས ཆབ སྲིད ལ བརྟེན ནས དམག དཔུང འཛུགས སྐྱོང དང བཅོས སྒྱུར ལ བརྟེན ནས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ཁང བ ཚན རྩལ ལ བརྟེན ནས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ཁང བ དང ཤེས ལྡན མི སྣ བརྟེན ནས དམག དཔུང སྟོབས ལྡན དང ཁང བ ཁྲིམས ལྟར དམག དཔུང སྐྱོང བ བཅས ལ ཕྱོགས ཡོངས ནས རྒྱུན དང ཁང གི རྒྱལ སྲུང དང དམག དཔུང དེང རབས ཅན དུ འགྱུར བར སྤུས ཚད ཐོན པའི རྐང དང དམག འཛུགས ལོ བཞིན པན ཐོག མི འབན དེ ལྟར མངོན གྱུར བྱས ནས དམག དམག དམག དང ཉེ ལན འཛམ གླིང གི དམག དང 香港等欧盟及环球等建筑工等配合的跟得动画等香港等欧盟的老板的家庭配置及群用是年轻的学霸等这是相当的学霸的家庭配置习近平给单独呢台湾这个那顿特殊的学霸没记得学用的这些用的学霸等那次等个老板的节目的逻辑的应该的言论中会为我们用的他们给人的应该的第六个是等给台湾的那顿特殊的学霸及这些东西的当时的中国这个是那顿等国内的他们的人的人生学霸
1: རྒྱ་ཅི་ཐེ་ནར་པན་དར་མ་ཐན་དལ་དང་འཇམ་ནི་ཅེ་རི་ཉམ་དེ་དང་ཉམ་ཅིན་ཕེ་ཅིག་དང་སབ་ཐག་ཏུང་བ་ཐེ་ནར་རང་ཅིན་ཅེ་ཁ་བཅུལ་སྟོབས་ཁུལ་ལ་དོང་དང་ཐ་ཅིག་ཐག་ཏུང་བ་ཐང་ཤེབ་ཤུབ་སྟོབས་ཁུལ་ཅི་ཐེར་ཏུག་ཤེབ་རང་ལགས་བྱེད་དེ་མེ་ཅིལ་གོང་ཅིག་ཅིར་ཡོང་ཡི་ཤ་བཅུག་ཆེན་པོར་ལོ་ཏན་ཅེར་མ་ཅིག་གན་དག་ཏུང་
0: 장과 평등 전법정리 대럽지 랭근을 지원 크르포바 등 탑동 사료 등 로지 좀 터진 잔들 예법시대 랑추 랑원 등과 등 퍼슴지 어스름 초르샤기 시진핑긴 지금 터 송지레 우롬트 남바 주보 남바 중국 공천 등과 롱업자 등을 가이 어통 초이 로지라 머너머 포파치 이바시 예물 언정아 칭아르질 강적 등 던출 신참 흑단 인족 마롱 대름대 대치들 협급 나시브 첸초랑르 당럽 젠지르 자크브르토브든 슈그용 니크첸 타바당 아브젤로 니핀 반토 멘벤 원질 용르시기 데츠치 말라르기 마슬라 로르지치 말라르기 마슬라 땅용치 블롬튼 싱예퍼트 토미 삼든 마브제프든 간첩로라 담버르기기 바당 니퍼트 컹르총 잠는 땅 갑친 바춤시기라 니퍼튼 타츠브시 포바당 타츠브시임키바 제용치 아르기 소소 망망라 탄질 땅 니츠브시티 반토치 타블룸 사르바당 데르옥 사르 시진 조기라 니히 요기 로르지치 오통 사르바챙기 리청긴 초첸랑 권점자 급단도네 제칩수지 시진핑거 송실 가친지 롱오브자 등 아르가에 정 중국 공산 등기 르제용 제르 소소 망몽라 탄들 등 네틀피데 어질은 용위 오통 바리 로르지 등 사점시 비블랍친지 점리라 슈고 용니 셔타 등 슈고듬시 바등 중국 공산 등기 진친 메버 오통 바리 점리 센터비 푸숑게 차치 사점시라 타블음 사루 이스탕 중국 공산 당마 용치 예치프 담보 등 진튼 반톱시 프로블럼샤 카슬톤 바등 땅 용라 로지체 점직 사르와 허터케 전지 블랍친 진 보클 땅 최첩수지 시진핑가 송실 가친느 왕톤 펜죽 땅 공피 땅 사브징 능톤 펜섬 속라 데럽 사르위 졸름 사르위 땅 링긴 소 원지르 셰칠 카브숙 사툰 땅 진선 산돈 조시 요라 땅 용제 블롬튼 치 톱중 나무 땅 고아 사무릉니 송실체 르곤톤 데샤 나츠 우출 럭터 돈 조시 바땅 블랍친 땅즈 지 녀르투 다틀 땅와 토미 삼든 땅 간체 럭터 시티 Chongkulig chi tangrub janchi Jacob Stobden zikhchen tang marif chartir jab lapchim shabjig lap shug yong ni irkandag tongchil bantib thomib shegi. Chogtug ni yabdanchig shijig zangtag thomkan chin tim jilin shangchin changchun chongchir kwanchin chi changshan huayun dekhi chi tangyi shuji tangpo wuya chin chik tamshal. Beijing ta yopi Chongkong Chongyang chasub chichi ayun tang Chongyang shuji chui shuji Chongyang magdun yun thangkang ga chushig zhomba erjayang wangtin chokchin erjian li ayun thangkang ga ayun zhang zhomba erjaisil ayun 请托妈妈成功跟国处

야야 요탈라라 모탈아리르나야 알아탈라글로글리르리나야 영알랑어끙글르지르나야 사양치는 성악가루 진치네야 영암알치는 글러지러스티그나린치네야 영암알치는 인터그마루린치네야 스티브블라마야 드머스쿰치고리흐스마야 동이 말로 카치라 리저야 야그만큼 또그 사자리네야 스커먼저 성친을 자우린체네야 소먼저 제비다라린체네야 영아띠롱글러 날리루오리노야 산더예 상우마시리나야 더커니 몽고 사자지르야 어종더예 어종우마시지나야 더 까루 떡 크루뚱 중지르야 영안다 앙오마시지나야 모노뚱르뚱르뚱라차그르지르야 야뚱오모질가마코나치이나야 영 타마르치비 노루느리야나야 자하르지르토 말레마치야나야 나사라요노 굴지그마리야나야 야테르

Ya, zarti dambi gengchen de senhu jungje sankin yong deng gemle je ge logol lab je ni lian chan de do ke nang je mi zhu bo lan je chen nan ba nga zhu de le ge ཁྱི Siapsi na tsukke ndangul tange, karta zembi chongchongge, shionjir mnir moyingge. Tane, ngorjang yarche mzirdike ptsatil tangchongni, nogin thorkangge harachanaksam jimpangwa na, pardang xie jambi, warkamda tange. Meitong nabja ye zhesong tangchongxangge, mdekil sangsangge mboba nyami, nogin thorkangge rarshji na tsukla, argabi mboba tong jambi, dirkamda tange. ཉན་ཤག་ སམ་ཇ་ཏི་ཅིམ་ཁོར་ཅུ་དང་རོ་པི་ རེ་བི་ཉན་མོ་རི་རི་ཡ་མོན་དང་ཅང་མི་ ཆེ་ཅག་ལ་ལམ་དི་སེམ་ཅིར་ཅེ་ཁ་གཡང་ཏོ་ཡ་མུ་ ལམ་ལ་དང་ཅང་གེ་མོན་དང་ཅང་མ་ལ་བྱི་ཏེ ཆེ་ཅག་གེ་ཉན་བི་ཝ་ཀ་རེ་ ལག་སམ་ཏོ་མི་སེམ་དང་ཅེ་ཁ་གཡང་དང་གེ དོན་ཐང་གེ་ཅོ་ཤེ་ཏམ་ཟང་ཅེ་ནི་ ཏུང་ནང་གར་མེན་ཅེ་མ་དང་ནི་ ཚོར་མུན་ན་ཡང་རོ་ཉན་ཅན་ཁང་ཝོར་ཀལ་ཁ་ལུང་ཆན་དང་ཚོར་ཁང་ཤང་ཅན་རམ་རན་ཉན་ཏོ་ཅེ་ཅ་བ་ལ་ཁ་ནི་ཅི་ཉམ་རལ་ཅེ་ཁ་དབ་ཅན་བི་དེ་ཚུལ་ཁ་ཅིག་རང་གེ་ཐ་ཏུང་རན་ཚན་ཏེ་མ་རལ་ཅེ་ལ་ལམ་ཏན་ཤེ་པི་རན་ཚན་ཏེ་ཡན་ན་ང་ཡན་ན་དེ་རང་གེ་རན་ཚན་ལེ་ཡ་ཚོམ་རིག་པ་ཏང་དོན་ཅན་བ་པ་ཁི་ཏོན་རབ་ཡན་ན་ ཁྱི་ཐང་ཡེན་ཚོ་ཡ་བར་སང་ན་ཇ་བི་ལམ་ཆན་གུག་ཅེ་ཁ་ཡང་ཉན་ཤི་ཐང་ཁྱི་ཐང་ཡེ་ཕྱོ་བེ་ཉེ་སར་ཅེ་ཨོ་ནང་ཐལ་བི་ལམ་ཏུམ་ཁ་སར་བ་སི་ཡེན་བི་ང་ཅི་ཉམ་ཏེ་མ་རེ་ལམ་ཏུམ་ཤི་བེ་གཟིག་མན་ཅེ་ཆེ་སོང་དེ་མ་གིན་ཚོ་ཤང་སེམ་ཅི་ཅུང་ ཁྱི་ཕྱད་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མི་ཁྱི་ཕ
라 디시젠거 저 알컨데 소니는 쇼야만 됨 레저 세고리 알컨데 저 남식을 아크는 저와 저기 지원이 다 근데 로드 저기 차르카 용진난다 너무 그상 쓴다 요카 디젠거 쯤디 알컨데 다 흑버티라 영부르가 그 쇼야만 요거다 잡조라 등틀어 준다 하쟁가 같이 그 다 짐선은 소니는 저 차르카 용진난다 영나 저 철고 용진난다 너무 그 알컨데 다 저 롱크건 레츤다 저 진난다 너무 인정나다 영 좀 그 철고라 영나 돈진다 정도 너무 옌칸다 노젠거 저버가 그니 버터 너무 송다니 잡조라 등틀어 주라 니가 나가는 흡버들 다주 알컨된 소니나 쇼야만 좀 러저 세고는 녀츠가 망요니 너무 찬들이라 다주 좀 쇼가 사크선 소니나 아란다가 야르산 요거니 알컨데 키고니 대당 한다 좀 야르사 근본 아스 건도 요노 통콩도 요노 사크자 대당에 달다 저 야르사다 근본데 끼차르다 등 쉬라 용고니 너무 알컨데 키오노 쟁 저 남능다나 알랑콜라스 건데 저게 망요니 너무 찬데요 카 대신 그 독버가 니퍼드 좀더 된제 속도니 잡즈베죠 다 흡버다 저라스 건데 야르산 요거니 알컨데 네다 이거 좀 남좀 와인 라스 관나 이거 솔로 요진아라 너무 귀찮다 요카 대체가 좀 참모 라스 걸 흡으로 좀 너무 와르큼 데다 롱콜 라스 관나 코리에 야르므란 요거 와르큼 데다 니퍼드 다 잡소라 등 틀어 주다 쭉쭉 라스 관나 한다 흡으로 데라 잡소 해준다 하체가 같이게
아래 저런 게 산클라니 드나 저 아르큰데 손이라는 신가 사자 멍체신의 손이나 오르진 게 자록사르인 잠당다 지오니 메동나 속간 잠당다잉 흐버르틀로니 대등 한데 카미 메동라 산등 메동라 속간 메똑 그렇게 서지러 그 저송다잉 어릉 던트랑 농도 못 이렇게 무슨 놓친 게 디스근다게 치르게 능라 치임제는 가랑당데라 강서르시는 거 지고 놓고 너무 그 아르크 무슨 놓친 게 쇼야만데 달진다 셰코리 아야단당마다 금 지허드근데 어른용세 주인 마비다르고 대동 한다시 와금데 손인데 가야지 이금도 더 받은 뜬다 등 상리 소송도 나라인 아주 예꾸라 르그니 그 나동도 방에 탄다네 시 안글인 아랍당 아름반데 백기오카 대쟁가 주도 버간 손인데 쇼다 드가다 다 샹글 배상리 대동 좀 와금데 덤데 덴자 그송나리 잡스비죠 아니 그 나크는 저 와금데 손인데 다루금 정지가 신고 호마인다는 라게 다루금 토르지가 신고 도통 남반한 라게 지금진데라 다초 토르지가 돈도 도통 남반 손인데 지금진데 돈도 내린데 그림 그나 속금 차던 와금들이 나 좀 정지가 신고 도통 남반 선인나라 진도랑이 차리 파자는 게 유나오리 너무 와르큼드레라 대동한다 주 다루가 야르나다 당주라 다니마 잡절 끄는 끈담는 미니 너무 와르큼드에 놓친게 다 소통만 만 선인나라 이 뿌르다 저 흑뿌르대 다루금 정지람 토르지가 주는 소통만 만 선인나 덤더 된지 그 소다는 잡서 준다 하천가 지금 다 좀 소통만 만 선인 다른 조라 이 주 롱크르가 럭득득 그 능 미는 거 와르큼드라 키오 카티 쟁가 지 와르큼데다 저 롱크르 거진나라 양나 좀 뜻다라 속건도 거르송다 등등 그 직고 던친 조진나라 너무 다 그딴 톡관이 힘맨인게 다 흑뿌르 주 다루 토르지가 지금 톱통 남반 선이나다 단 너무고 다 레인드가 림근도 끊다 같은 그런 거 리빌 톱단 좀 삼고로 와르큰데 당조라 영초 다른 게 톱다가 레인드가 나다 너무 톱다 톱득 얘기라서 마튼 와르큰데 다 흡불 너무 돈 글라서 고충나 그런 게 톱단 좀 줄라서 건데란 영그 와르치라서 과요니 너무 와르큰 노챙가 니퍼트 잡스위 고게 레이트링 사이클하니 대등 한다당이 공리샤 바접신데 주와르근데 손이나 릉싱게 사차 소송된 손이나라 야제 디르금도 더 받은 된다 등이 다조 열구르 그 찬더니 그게 다 쇼야 만드는 용큰 세진나라 단등 하점망아 요카 대등 한더랑 상리가 다 영 번다를 건 손이나서 사차 잠반이 열구르 요는나라 너무 찬는 망아 요케 디쟁가 다조 남는다 나롱 그렇지 마 중심을 인데 망아 요니 너무 와르금들이라 대등 한다 조 와르금된 손이는 잡는 거 끙뜨그런 바긴 너무 근단들 라스콘데 백군이 와르크 키오 디쟁가 조 단된 손이나 망치와서 좀 남궁 라스콘 다 컨트롤 안드는 내 건도 뭐 왔던데 대체가 공부 관념들 적다 땅 시나링 아신 같은 미탄 롱크 거진한다 양나 저 왔던데 저 잔디크라서 등록 다든 저 다저 청자적인 통다 등 양 롱크 거진한다 양나 저 소송 나서 권내 송다 등 양 저 청나서 권 통다 등 롱크 거진한다 등도 뭐다 그때 독관이 메인게 아주 왔던데 손이나 상의 소송 좀 내게 그만 나그리 롱크 내 셔츠 남무 세컨도 뭐 왔으면 오징게 나도 상마기 이쁘다 남들 가득은 다 상마스 송이 살은탄 거 롱크 거르죠 하쟁가 같이게 아리 드링게 산카나지 테나조 띠링게 엠지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마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마 차티 아니서도 얼고준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솔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희샤 셈서종
3: 치젠 드릅실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지 참친 치람바
4: 치젠 드릅실랑 미람카르 나티 냠무 담진도르 우체랍실 Dil-zil-lam-tun.

0: 야 세딩게 산칸하니 드나치 와르튼다니 데랑 하시 그럼 예랑 싱게 남시 흔히 츠르긴 게탄데 나치 주는즈간도 디피아 주드남 덩어궁 데 촌이나랑 싱게 사크라 소소운데 간남 통하니 끝은 뭔가 남시래 대표님 공격시 파트너 대랑 양거든데 촌이나랑 싱게 초로가 로브슈가 고록 사큰 멍치히 얼마소라 화롱 슝화게 싱동동들 거즈근데 차라 삼섬니 차르칸데 온제리 에세고케 때문에 상처는 그렇게 사크르 잔타간 촌이나 간남 통하니 끝은 뭔가 남신들에 대표님 대랑 공무린 촌이나 아랑 싱게 사크르 소소운데 간남 통하니 끝은 뭔가 남시래 야 세딩 게 산칸다지 드나치 와르금다니 아랑싱 게 콰퉁초 덕가 남시그니 쳔데잉 나체 주는 저간도 디브셰 주여다 살릉사 근디 간남 탕게르 나가 조정 고르티잉 급체니 고르티잉 게 니르거레 라투사 근디 간남 탕게르 나가 조정 고르티잉 급 조응아니 고르티잉 게 소그니레 그때링 칸디 간남 탕게르 나가 조정 고르티잉 급 지기니니 고르티잉 게 니르가레 공호사 근디 간남 탕게르 나가 조정 고르티잉 게 제니 고르티잉 게 니르셰레 답적 사건데 간남 통계는다 조정 고르트행거니니 고르트행거니르제렌 이수 제거 사건데 간남 통계는다 조정 고르트행거트니 고르트행거니르헤레 아르마칭 사건데 간남 통하니 차라 총총바 비아남시르 저저는다 조정 고르트행거니니 고르트행거조브제 탄생 사건데 간남 통하니 차라 총총바 비아남시르 저저는다 조정 고르트행거치기치니 고르트행거니르헤레 나 고르몬디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속지그래 다 통과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없든니 고르트행이 니어든데 프톤코르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거니 고르트행이 니어가래 금범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니어지지 평행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주제니 고르트행이 속지그래 호주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니어든데 민흑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속니래 화동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니어슴래 슝화사 근데 간남 통제는 내가 조정 고르트행이 찍히니 고르트행이 속지그래 예전에 그 산칸하지드나 저 때는 나시 그런 예랑 신게 남시 근에 쓴데 치티오나 때는 그냥 그런데 전이나 그런 신게 담 초록을 호흡식세 진단다 고록의 사클망 제히 아르마도의 사크자 화롱 슝화의 신통 정도로 거르증디 지금 차라 삼슴라 차르칸 등 정도 뭐가 남시 오빠 마르트스 제비 그런 신게 사크 소소디 간남 통하는 익튼 뭐가 남시래 대체의 공리세 군호 사차 대다 그 반달 간 전이나 저 차르칼라스 고용 건 와르금디 니퍼대인 잡조라 통트레주라 흑퍼티라 영 저 와르금디 롱클라스 고거는 좀 와르금디 흑퍼티르 잡조 좀 하진가 지금 저는 저 대롱된 선이나 잡아 성들라 티친가 저 대롱 시도 내종 다 시도 아름다운 리츠도 누지니 다 저 잔지근의 돈동 티친가 저 달로도 남반 선이나 영 지금 나오신 동 카나라 단도 못 찾아서 건다 없게 영 침도 남반 선이나 영 저도 돌아 간다 영 지 파이나 시라 요 랭고 카나라 단도 못 찾아라 그 라오카나 라칸데 키우고 놓친 거 드쇼야 말임 저저 세고노 찬다 저기서 망하요니 찬다 모라 티친 거 도보르 가니 프르드 남르데 인제 그 송다니 잡조라 똥트레 존다인 하진가 같이 게 대통령 한테다 주되는 걸 공무원 전이나 그런 신게 사차 소송된 전이나 인 간남 통안이 흩은 뭔가 남신다이니 대통령 한테 대령 전이나 그런 신게 사건 소속의 남단 하진 그 돈이 다 공개 차라 용진하는 차라 삼성 용진하는 너무 사건 꼬르즈가 말도 없지 이런 신게 사건 소송된 남단 하진 그 돈이 너무 상상도 없게 대체인 그 되는 거 남시 우송 어떤 로그 다든 이슈가 야만 되는 것을 제 군 어떤 다성 막은 나 아르진 이군 샤바 잡신데 점점 대인적 송단에서 잡조라 등트레주 하진 그 같이 게
1: 담제견나 점들럽 된적이나 찌찜 촌나 와크 카드기나 크창섬 고공 왔담바 다르진 테트가 조처 뱀니 와크 카드가든 다르주고 나츠고뇨르 갑사세 브레티브샤일 담바 다르지 카프르응정 찌급지다그니 찌급급드나가 업든든흐스마브겔
2: ᱡᱚᱢᱵᱩ ᱞᱟᱢᱤ ᱫᱮᱢᱚ ᱱᱟᱜᱱᱟ ᱭᱚᱞ
3: ᱞᱟᱢ ᱪᱮᱜ ᱱᱤᱥᱞᱤᱱ ᱡᱚᱜᱯᱚᱢ ᱴᱷᱤᱱ ᱱᱟᱜᱥᱟᱨ ᱡᱮᱞ ᱡᱤᱞ ᱞᱟᱢ ᱛᱩᱱ

0: ね、で、で、で。で、じゃあ、ちょっと、メシ、もっと、ちょっと、なんか、ごちゃんご、たに、俺たちに、せ、ここの、な、ふじょんしゃの、じゃねよ、たぐたすましょ、コン、ちょうど、じょんくんで、とんじょ。ね、で、で、じゃあ、ランス、じょんくんら、とんばたん、で、じゃあ、に、たうちんで、どんとか、そうで、チェックも、かん、しゃんとん、かん、とんじょ、こん、た、で、じゃあ、で、チェックも、ファイン、シャンプン、カウン、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で、チェックも、チェックも、ジナ、 총리 상청을 논하지나. 근데
1: 산데
0: 어 선박을 통해서지나 이 위코르니티 던지면 타면 바로 좀 좀 어떠시나. 다 어떻게 그정도 다지나 동어던 동모모 세진 거네 또 상어초 잔어요 동체 상해라 진짜 베진 다 텐진 헤문 선원 소에 사가니다 손이 다스테 코종가랑 사랑이 지영 예쿠 던지 모시 위주시 지우고
1: 내리리
0: 그러면 딱 좋아 그때 코사니 그 노래 이르니 진데위 아카우카라 리사 진짜 쇼던 오마 마르치르요 아제요 도스키 탄 향키 와 탄 포피즈 라히 토니 카모 토야나 조마타 아야탄 금부소 랑숑 그 토니 토니 소 예쿠 이르니 진 던지 모요 셔톤신다 론다가
1: 리리리
0: 아 진짜다 론다가 제크 저르그니 이쿠샤이 톤친 당이나 마르는 보친 당이 이쿠 자마진 듣든 제일고 톤진 비 나바요 먼저 봤던 그 고등가요 사니 몬초체 이쿠 관지 페이지스 톤친 어르그니 이쿠 당이나 데이 샹은 모요 소중한 거 다 그러나 우춘디 노리 가야준 거스카스 누구 때문에 어르그니
2: Start on the time, start to say, I want to say, 다와트 다 유튼디스 바가 가포 터미 외치 탐핀 란든데 인지나 통드나 단단데 페톤데
1: 미리
2: 아 데 탐시 그 넌터 투 인지나 다 유튼디 머리 텐데 딘소다 체크 송추 간 거르 총시브라 다 르딘 참데 동스 다프지 알론적 조르종 다 알론스나 데 다론스나 어 총은 리젠 다 딘단식 인지나 간소션친 간호 의료 정책 같은 것도 다 센터 정책 나와 의료 정책 댄클 댄이 단 친숙 당시 바 저리 리오브마스 단 댄크 거래니 마치마 안아리 담니 리오타 디노니 다 지마 참고다 된 소다가 젠 안디스 고종병 나충 시피 시바용 센터가 됩니 다 나충 시피 당회 단지 탄쿨지 젠스 코르 먼저 숨신인 단 그룹이
1: Jatiyekuyna chukuyang, mwantukuyang chiyang, gafsumanyuang shiyutuk. Neri, neri. Reyekwa rin chiyagatina chiyin chonyina chuu, tadya chiyo sankana bandi chuu, tar maalukurashtay kukzungar gini yekurgani tandana chuu, tadlunda chuu dan kandekirgishwa arimundunan raga, thakbala chuu tadlunda yin chonyina, tar maalungwami yekurgini datangdukpangi tandana yin yang chuu maaluk, tandya chiyo kukzungdiyin chonyina yin damugubshya, munga liyoni, damugubshya, tetangdukudatang chuu tandaga yin chiyo lamtigla sukwanda yin kirgisaragara ngotronang, tetangdhanda chuu tay lamtig tetag yekurgani tetag na yin kunchukyina chuu ta, ronyong shesa sayjinda nda yana chuu sirgini ta sayjina na, rikini lorjigla kirishin, yin dechiyo t

0: 너무 찬다래 대신가 그래서는 양치 그냥 턱만 터지 제시와인
1: 과든지
0: 야 되는 거 대모 과든지 야 되는 게 상큰 하게 되는 뒤 소지 관계 되는 거 괜찮다 동점들은 요 괜찮디 좀 되게 받던 돈 좀 자히 돈 좀 받던 좀 된 거 그러 살자 자히 돈 자히 돈 좀 스타클로 피글로 돈 같이 스타클로 응적 되는 돈 손으로 괜찮지네 되나 상인 가 주디 살가 돈 셰가 돈 나주 양치는 게라 그러니까 급속 대모

0: 아메리카 유톤이 스탠다 해요 누구 자춤데 친구가 진근 크기 소진 정도인데요 진근 씨 되니 딱이 침송스 보느라다 아저 침송 침대 떨기 떨기다 시기 폐지 공포 친투비 차트가 탄다나 다 침송 그렇거든요 침송 그 너무 그 드기질라가네요 크기 채치 분선 좋아오네 단 너무 침수가 시기 좋으시 다자 침대 돈비 돈슨 침모도 그 돈슨 티체레 나요들이 달리에 된 다정이 시동도 되게 다다 이긴줄라카니 저거나 돈조 다 제스구나라 다다 이긴준데 찬찬나 챗클한 거지 이긴도 멋지게 다 당한 아초 손당인데 디와이스네 찬찬나티 처버다 영아 젬바그스구나라티 다치 그득 된거 젬바게 다트근들까 마티나 다 덤비셰치나 랑즈라카네 리에 등기탄도 모게 치즈고 드그저리 드나다 던슨 티처랑 오고 다 그거 덤비기 랑즈탕 덤비 리에 덤부기 이근데도 치모도 오기나 당아 동조 어그탕 아자면 자치 자든 도모도 다 랑즈 크루 치모도 오기나 랑즈 크루기 이근데도 자자르 든치 동등 다 그게 랑숭그 잠바 치모도 오기나 랑숭그 잠바 아 단도 모스 단디는네다 나초 머리기 탄들당 양남 머리기 탄들 견들이 군도기 여튼의 군도기 자침대도 고송당다 제크브 타치고 바탕하나 천지종의 땅 아초 제크 능득적인 군도기 난게 따뜻차 주우지 인지다 네다 아타나해지야
1: 나제제제 머리 튼들 야튼 그 딱근데 자침대 손기나 안데 럭트리 규고 돈이 소다 쇼크나요너 뎁진트 따 자침도무 좀 돈고노 그 허점슨 체너 달라스고글라케네 간락케 카르다즈게나
0: 데 진신치들네 조데다 초친 조진데르 종에 땅 아초게 퍼플등 아초 대표치 시진핑 공성기 다디 땅 동양 그 땅 머리끼리든 머리끼리까 데다 송통 자킴 쟁거 틈중 쟁거로 고노 네가 먹으면데 그쪽이치리 네가 한치니 동화 머리 틈문 거 근데 힘든 즉진이 준다 치들이다 아초 대립스러워게나 땅거 쳐주고 머리끌 있던데 흙주운된 거는 땅땅은 다 제크고 머리끌 있던데 주우동당하다 제크도 손땅 딘지 용니 머리가 틈들이 용니 다 머리 낮지 낮지 몸몸 동시를 주지우 그래서 오늘 다 상종 숨지 소치 라서고요 리듬 상마다 능듭 쇼니 자충게 땅니 다 카트리 땅니 데코다 맞춤 머리 틈들이 느낀데 자충데 담비리 군도기다 아무금벤데 다 주우치들이 다 제크도 돈주된 비 제크도 춤춤 쟁게 제크도 데네다 머리 틈들이 있니 제초 딘지가 있니 몸몸 망축고 서비 기펜트 송추 이트니 아 뜨무그 아무금벤데 장이 됐다는 거에 땅 아주 땅 동영이 치고나 다 차습그 다 인간 주우시겠다 영어나 침즉게 인간 주우시기 인지 됐다는다 자툼도 다 담들이 아주 다 등박이 치시기가 단디 락들이 고지다 너무기다 지즈다카니다 아주기 자툼스러운데 담들이 다 진침이 말에 찾적신데 다 띠능네라 주우쳐두고느라 다 땅 동영기시에 주라 다 답지 고바는 게 땅 아주 띠 땅하시에 꾸는 심핑거 첨중거 산루즈구느라 다 그런데 첨중거 공뚱이라서 공빠라서고 낭퉁게라카네 따띠 언니어웨메웨 토크스 우탄디 심핑게 첨중거 산루대요 시기 토트니 첨중 산루 능게 손땅서요 던슨트 뭐 지그니 오누 띠능네라요 수우쳐즈구느라 땅 아주 땅 동영기 답지 고드 럭트른데 손땅서게 던초 아탕세 빠지 샤틈도도 고구나 마초 동화 머리게 다 탐몬 속비스고 늘었다 늘시 담부 동군도 뜻이고 다 동화 머리 그 탐몬 속한데 히 담분들한테 다 마즈기 진든 속아서 와 진든 속아티 총 제이기 너니티 망히디티 탐몬 속아다 싶군 탐몬 그 히샤던 탐몬 그 진든던 탐몬 그 손당서다 리카라 탐몬 근데 히디다 마즈기 다 도랑이 자스티르다 동화물기다 샤작 누나 리카 참마다 선도 침토니 아다 가자 기특께서 랑샹들까 참마다 이제 침토니 당아주 근들이다 든도 좋고도 참마디 랑조성군 기토니 참마가 맞음이 있고 지금 대양 크기 디노마 요노기 대양 네가 한치니다 참마기 삼크 지득고니 동기 자치담비 당럽전라 근들 동고나 다 머리 머리 참마다 저지 공플라 동고 다 머리 나쩡 아트 머리

0: 다 동화 이렇게 틈몽 속에 느끼 담분디 종주라 동화 말을 상만돼서 튼질 용주 어때는다 튼질 요피 또 흔냔지께 되게 자중 아고네다 동화 이렇게 샤적 담아야라 여지 공포라 동군에 뜻다 그게 주군다 튼지기 다 도급이 채치 동물이 있으나죠 디 한친 아니요 뭐 치들이나 다 그게 머리 튼진데 던질 때비 제프시 늦게 이 틈부터 다 아니 나가니 그게 제크북이 송통에 다 자크를 쓴 게 한치니 당한지나 다 거리 송주고 강아서 지금 거리 송주다 당아서 네 만나 기제나 독축이다 제크북이 지중 제크북 샤와 참마다 친구 돈이다 지중 요화지 용주 어때라 뜬다 제크북도 독고 송통서에 쓰고 달랑 이고니 다 샤와 참마 여지 공플라 동군우 근데 그게 아무리 수 있는 매트라 다승거 다 동화 멋진든지 그거 머리 든들 여튼 견들 잡힘디는 나다 주우체들다 머리 망보식 다 견들 동주 자주 통바 견들 다 아주 너기 감세나 죽고 남고 나 죽고 다 같이 상종 심지 소치고 아다 잡치기도 군이라 다 자크 그 딘적 방머리 든들 게 자주인데 참하게 바스는 이다 응원이 급히 전지 예상하드 란준도 다치들이 나초 롱우 동차도 말아 동구 제품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점누기 다 제코즈레스 어떻게 지금 뛰나다 동화 머리 제품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통통에 샤적 근당 근이 나라 아티 여지 공포다 동구노 다 머리 나치 나티고 상막이 다 시지 인스 다다 안행기 사춤이라 젬바는 대유 그 자춤능니다 되게 크트이드니 메틀 그게 담불능니라 다시기 가창다 연나 안내라 기누고서 오늘 단도 뭐 체지쟁기 담불 남든 상마다 버트 덤비군이다 담비 요스 뜨도고 제치니와 머리 다 제치선 바 무치들이 그게 드르질라거네 다자니께 가다이야지 때 안항지 요누 때라가 리에드 요누 리에든데 덤비 던슨 직제 랭하기 두분인데 드기즈빌라카시기 츠흐담니 환지르땅 차슬 리니 제츠호 징킹기 히훈던 즉진 육군우기다 마쿠 망아즈가 단저와르무 다 제땅땅 제크그 통치 육군우 마쿠 참마나가 내누기단데 뭐 드기즈땅 랑즈땅 크게 리에땅 던슨라간다 시기 츠흐담니 드기즈 요과요니 드기즈 카탕니 다 너무기 자춤진인데 크기 제치했음 바무 다 제치 좋아 무치즈고 거기 머리끼 리토에 나라 죽고 자크고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자크고 탈치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아 땅땅 제포 허벌드 동구 공천 땅거 안에 측근하고니다 런드 송주 드니다 나 저기 자크고 지즈 탈치 고파 치즈 늑대 있고 나라다 나 저기 년카 땅이나 청극기 샤와다 참아 다 고콘이즈고느라 다 응원고 있고 근데 같은 게 땅에 있는 거 있고 나 젠바 같은 땅 젠바 그 탈목 게 돈이다 응원 보고 있고 있는데요 다 버트 덤비 체치 다 덤비 체치는 뭐 땅아 아주 같은 체리기 땅에 다 버트 덤비 체치 땅도 뭐 좋기야
1: 제제제 다통근디 스탬부 돈 선덕 초라 스테르요나 종화 머리시 튼 속박은 더히 즉진에 균덕 타닌데 인가나 통 망아즈가 영도 자르나 튼윤 도무즈르모 티기타나 자침근에니 단디 럭터가 랑산데 치요너간라 티가쿠니 카브다즈기나
0: 올다 자침기 돈에 랑샤타 티테 사무이시나 카톤 신다투치 아레나 도무도카티 그치 레가 요는데 다 땅만 이제 나가서 다 머리끼리 있던 지나 죽고 다 머리끼리 다 든득해서 머리끼리 있던 나나 요누기 다 나서 당하시고 머리끼리 있던 근데 송통 지익 땅 지일학 땅 양나 치고 그래 침중 장교라는 주주 제가 다 쳇다 자툼데 리너 뭐 말해 다 저기 럭터 있고 있는 다 땅만 이제 나다 스치라 람르라 다 치시고서는 일차라든지 돈이 지금 적당한 맛도 다 그 잔식계랑지요 그 잔식계랑지인데 받침이기 흔주고지나 머리 머리 나도에 나주 영나 머리 그 검수란데 뭐 돈이 다 중급 그 샤와들리 돈아 중급 단들이 군데 돈이 영원심 그래서 군을 다 조절아 조회라든 지금 리마트는가 뭐 리나 지금 영 지금 때문에 다 다성도 가사해 돈들 다 지금 머리 그 던들어 돌아가 있고 머리 원리 직지가 다지 5000년대인데 참으로 있는데 니지 있는데 양나 지금 머리 원리 손땅 갈다 통진된데 다 참만된데 다 젠박 돌럭게 잡았는데 뭐 참아요나 당아초 실수 관계 다 손땅스게 내 공트이나 조스코 되게 한천이 다양 그 체리가 정직게 잡았다나 다 머리 그 다쳐서 그 치르라 스치라 잠바머리 예수 관시란 너무 손땅 크셔니다 머리워라 돌거이고노 머리워니 다치도 등극게샤와 잠바디고노 다 허버등아 초 제크게 딘지그라 머리께 던지다 니 리지기 키펜다 거기 다 찬년 뜨거나 바보 수뇽고네 내 거기 도중이나 촌우 환절기 길리란다 뭐냐나 촌우 총집이나 촌우 너무 대식 돌거 니기 초항이 때 돌거이고노 어떤 나타 아초 니 니층이 토네요 단들이나 조스 나디 자툼되게 던진 특 저랭하는 요노다 되게 에리리 되게 단들 사우이지 오늘이 당만 이제나 단디 중기 톤에 안 있어 단들이 있고 노다 다 자툼 간치 톤에 다 그 리에트 거나나 대크르디 자툼 간치는데 사우 사우 단들이 죽는다 뭐 근데 톤은 너나다 사우이 오늘이다 아 되게 돌아가라도 뭐 이따나다 디코다디 디 사무이 시에나다 동화물 담문근디 인더시 담문데 손타즈근 즈코누 인더시 담문데 요구누 담머르케 리튼 니 몬지 워스닌데 진총 있고누 딜라카타 아초그 손타즈 머리 리튼거나 영 지 카트 틈근이 누 틈당 맡니 그 멍멍멍 속에 지금 도도 땅 깊은 더 높아요니 도모 인터넷 지질이 있고서 아, 디 디지리 주티 토나이 흐노지 코치 디기다 쳇드디 누기다 자툼도 모스리 딜라간다 자툼들라간이 그치 치즈그리 좀 그게 참시중거 아 따스타비랑 진짜 시기 침투이군이다 디그먼 듣고 디게 안치니 아 저기 차스크 까와라 차스키 히쿠도 히미담비 차스키 따탄 차스키 따탄 요 요포데야 진총이 코치 아 뜨목이 남니 치드구나다 자툼데 럭트리 진총이 다 요과의 도중이 다 그게 랑지 능나티 신다 머리 깡당케나 다 나초 제용거 머리가 리리 다 나초 제몽스고가 제몽은 저디 자툼게 돈이 다 나초 몸몽초 다 청거 치드노 토탕 요누 잡스거 토탕 요누 또 참아게다 나초 머리 던질 네 머리는 자님 머리 참아 폐지엔 죽으노 단도 목이 싸위랑은 하슴도 진총 있고 다 그게 점득 감금배 나나야 되게 쉽군들이 근데 머리 탄질 예틀 있고노 예틀도 끈들 있고노 아초 동화 머리 탐문근 대시 자성 있고노 담분 즉고노 럭들이 이고노 되게 한진이 다 참하게 손도 침지 아초 님도 더지 공플라 주고나 머리 아청 아초 탐문라고 삼비 침진도 시기 늦트네 있고노 되게 한진이 다 아초 그 중화 머리 라친 게 해지나 죽고 단디 제트르즈나 죽는데 원질 있고는 점총 전기 제품도 모든 듣구나 사막은 받침이 있고 어디 통에다 침기 통에다 던진 리 통에다 다 사이 저거들 아 뒤고다 맞추 뒤초라도 먹은 게 좀 던진 리들인 리 대시제리 뜨기나 영 뭐 뒤고다데 당아 던진 직제대응한 하나다 시기 사우요늘 중은 천지나 머리가 망부 요니 그때 이끼 러지인 예능 요니 머리들이다 양 그때 이끼 오빠 다 섣불 때 나초 당하시고노 그때 이끼디 다 제크고 뜨기서 보느래 그때 이끼때 치구군나 뜨니 장님 머리가 그때 이끼때 양 치 특별히 군나 전주고 있군이나 뜨니 다 휘인주고 지나 나초 워자 괜히 산적도 치고 싶어도 있군이나 항암하다 고심하라 양나 손땅 아초 뒤에 긴쿡에 간 거 괜히 산적이 손땅 아초 간다 괜히 샤와틀리구나 괜히 유차당 괜히 다 회차나 어떻게 뒤뜨면 아초 거다 네 참하다 치 척단 미군이다 치 고득이 있군나 치 샤와틀리구나 네 참하 가사우이다 간송 딱틀 자툼든 간특이 떠니다
1: Tignata Tiran Lemsin Yanji de Kugit Sula Tungukumo, Shirtung Mamma Mansosk Nitinita, Chatum the Sasura, Lubjoshi by Gildeltungi, Atarangi, Chosek and the Hitchakanjogun, Tika Kurte, Karma Chigni, and Nigeran the Tag and the Kavdazga Tontonskina.
0: Tonga Martin Jacatum, the Tonson Joan, not 친진 댄서 그게 기판 관찰 참마다 아니면 죽으므로 뭐 다승이 선도 동안 뭐 진진 저 그거 머리 던져 했던 건들 자침된 나야 돈슨 아마 있다 나야 되게 담배 좀 드려

0: 자충거 던튼데 다 맞췄다 진진이 요거 맞아 딱 제목은 있다나 튼거 똑같이 그 톱탕이나 정마다 자님이 인스부터 되게 안 친다 망초도 있다나 동화 뭐 진짜 자쿠거 머리인데 정마기 다 깊은 강차 자충거 톱탕이나 죽고 다니 잡을 때 톱탕 정마다 자님이 머리 쳤던 강시 있나 딱 찍찍아 만분의 이면인 찍찍아 냐는 이면인 찍찍아 잠은 이면인 있습니다 그게 담비 좀 돈선 나와라. 이거당 아주 진짜 대사 된 조건 없네다. 디 진득의 가다라. 다 디 진득의 샤와이나 죽었다. 위성 망초나 죽고 리셰바이나 죽었다. 디 진득의 샤와타네다. 머리 던질라시기 노빠요니. 머리 던지기 샤와 노빠요는데 뭐가 가다라. 뭐가 가차라. 단도 뭐가 쳐주고느라 디 찬찬한 너무 때문입니다. 아, 다 당당제 그가 좀 머리 스치 요화 요노 안데 다 마트고네 다 아초기 예수 권시라 개탄이 그라디기 잘그라 다 아초기 도미 미키 아나타 아초 디 칠리 데미스 군들한테 정말 시기 같은 거 있더니 같은 게 있더니 치 송치 군한테 그때 군한테 지기셔 군 티코다 개탄이 그란데 치 스크리 군 티토네다 틈극게도 뭐 다 당주가 랑쇼즈 군한테 뭐 요미니 아 디코다 아주 네 동험마 튼튼자 그거 단도 뭐그 춤춤 그 로든 치본데 있다니 머리 던진데 손당하다 그게 전형이다 머리 던진 있고 있는데 디코다 니나네 다 망보즈 시치치가 자지 요노 시치치가 적그리 요노 다 시치치가 던질 요노 당스티 요노 너무 망악하다 있고 머리 망보와 문자사즈 군들아 대디 영어 잘그라 예수 관시라 까차라디 자동라 영나추 젬바그트 문자사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당마기 가다이나 다 안에라 캐니 어떤 너무 많아지다 가다이 직지가 지도이다 먼저서도 정말 전주고 있고 뛰는다 시기 등급 것이와 머리 다디 치르 루아미 토탕 단 너무 크신데 당다 저도 동화 머리 제크미나 죽고 단 머리 잠바노 좀 머리 리듬 강망이가 따뜻이 손탄서 아마 안 됐다 영나디 저도구나 다 등급게 너무 그 같이 했지는데 너무 그 세주 뺐지는데 드네이다 손탄서 머리 리듬이나 죽고 따 땅땅 제크치 죽고 어디게전들 가서 떨럭 자제지 떨럭 샤치 뺐지는데 정말 등급게 좋아리 또 정말 단데 시기 담을 마이스고 디코당 아주 멍멍멍스코 찬지나 다 제크근데시 제멍근데시 참충근데시 된다 제 총대 상당 참든다 제 속에 리즈니 있진 상당 카토니 멍멍멍스코 다 정말게 상당지 다 마치게 주도나 초코 다 드글음 강문의 원 어떻게 안치니다 자침망 보즈 원 스지란데 정말 스송 이고노 언디 토니다 대크랑 아초그 디 영동화면 막 진튼 제크그 자춤 차우적 소수 자춤 연도면서 배우느리야 다 뛰기 있다네요 마을 호치오노 뛰고다 럭에샤한테 참았다 스송 요화이 제크도 머리나 죽가는 게 파사파인데 시지 요화스 조조 연하 손당 진튼게 땅 아초 제멍도 있죠 청근데 시 자토근데 시 잡습근데 시 다 머리가 망부 튼들이 운우근데 시 여튼 균도 모두 그 제멍도 로주 시기 같이
1: 제제제 어간다 그들은 제릴가 비티 순도 베셀이 달당이 아자시 마마망 솔라 다 머리 튼들 야 튼근데 자튼데 론들 카사니 마르다니 너무지노 트지 치시네인
0: 야는든 바다 디모
1: 야 디모 Redovanamba, Tesu Changa Terangalensan Tonsum Danjo, Lesson the Somdangan Kerbal Harjara, Hitang, Tarkilva, Tamden So, Shakib Tarkilva, Antal Serantan Sonomer and Shinigan, Kazanamjik, Donzantang Somdik Shinigan, Lenson Arjimi and Alang Asu Yang Kirinjal, Yashin Yankunambi, Matata, Rondi Likungalets and Jandala, Sanji number Tiji Chisha, Tademushirubanamba.
2: A Арнийн туйн тех там я гэнжүнс. Чандын гэх гүлах сэрсэм.
3: Гэнжүнс сэрсэм.
4: Сэвдэн жэ нян хэн жоо на ба. Чэ на ба дэ мой на. Nga limtsin di donzin ba tsurji la mo yin.
5: Demu chukunan ba, nga limtsin di donzin ba cengguen jia yin.
4: Dashda qinan bi nianlim dung jubjian ba dan, tsorung jangzhuk nian chengkeng warkil long chengji gangzhung sersin limtsin yin. Tengdi limtsin nang da, zongzhuk bi chetsur, Xi Jinping jir jesu zhongli gulungwa si bi, dib dang bi, donzin nyekhe bi mha cha dang, qdamsir langgan ni gozhi xio bi, anan ba ci shibda nian bar gab zishi.
6: Gangshi
5: Zidenge Nyankan Lanji, Tomer Nazi, Xi Jinping, Jessel, Jungle Kurlawashi, Bultang B, Donson Nikhevi, Macha, Jerjin Zoe Gumpala, Gendeltang, Marzan Jungchunji, Gumpala, Gendeltonga Zoe in Bani, Sartu Latini, Gumpala, Gendeltonga Zoran Zember, Joper Jergishi Patti Gishel, Raki and Avidan, Matrati, Novi Maki Zigna, Mangun Tung, Tansel Sartu Lan Zantami. Tansijin Ransunna Lam Tung Yukhil Deng Jawar Rang Rika Jem Yuksa Tung Di Paril Beijang Rika Jem Yuksa Tung Wei Jigantar Rika Sanyir Deng Nirjin Sertan Lata Gipari Xinzi Yi Songdun Jelang Rishigin Chungnayang Gomba Jayin Tam Chul Dangan Ninjie Gipici Lomil Zumbi Lam Ta Chul Gotang Jigin Cham Jigna Rilui Khangli Jobaka Zonji Chewi Yin Chan Na Do Deng Chig Jiang Gai Cig Tuan Si Ba Di Go Dun Na Da Zong Yin Yang Chong Teng Shi Gi Gong Ba Ji Sa Yang Ma Chue Ba Deng Da Ngan Ba Yin Yang Nya Ma Chi La Dem Ra Dik Na Sa Teg Rang Ur Lip Ta Ba Re La Go Cig Xie Di Go Zam Si Dien Cham Zig Na Heng Cha Ri Ba Am Chul Ma Ta Ba Deng Go Cham Man Zhug Par Yin Jiang Na Do Deng Chig Yin Yang Gai Cig Tuan Si Ra De Re Rangji jie jia qi chan zi li ka xin kin ci dang lin xie po ba deng, tui gan xie po ba, kaab shung yang deng sen ba, xia wan chan men zhuk ba ji xi de gen ji leng tan rin po bi, lo shtub jil gi ba deng, ji wu zhen ba, jiu le ma yung wei lam lan jig po le gi kang, ga si leng ge zhul xie bi chu de, qian po ge zhim li zuo lin xie gi la, zang leng ge zi shun chan zi jie zhim li sa shtu xie po gi, Sartula Dini Gungpala Gendek Dungwin Tabji Na Yekung Janji Leze Shigin. Chanchi Jie Zimri Gengtu Yakub Deng Mameng Jie Gimku Deng Chongri Gimku Deng Songzil Deng Chanrik Shimjig Deng Chota Sarpil Chapil Weishu Ji Jie Gungpa Simzul Si Na Vizhani Sartu Jie Rintang Nguanjir Shetaba Deng Sartula Dini Gungpala Gendek Dungji Nguanjir Shetab.
4: Ngin Huma Ni Ming Jarab Janjig Deng Qin jarab jie dinggu nip zong di, rang jil jie chansil ram zin zhen jig jis lin zhu dun la, samlu dong gen yul. Kipa lan li xim jib zhen jis, gongma kheng xi dergun nip shuk jie carig lak zi la zhuwa qinbu din li, nip shuk jie qi ban kun nga dan zhang li, rang ni la nip shuk jie khiru chitab jig ba dang. Chashi nang dun nga nam rig dang si rig, san kim rig ba, suk chig rig ba, pshig pshil rig ba, rol mu suk yin ba dang. Ta na chan nin rig ba yang di kong si cilu ba ri. Tesim xie bi nga nam rig

청탁 고적 당 사르트제 청탁 저르종 망이제 청탁 티청제데 야크브젠 탑제 멍벤라먹데 톤캉 지기디 등 도크 지기들세게 바등 제제 멍주 등 화암주르제 소스르 특비 응거지 찬츠제 나둔 가친 그가 토기세기 흐잡니야 망지 심지케 르그술 등 람솔은 요버른 티청다 등니 망진데 네 등 난극거 근튼 저초제 재판 탑지제 르그슬은 토지지제 심지게 망지 리저 나친데 지덴진기 바등 야킵제 나치 찬르긴 찬굴 등 찬르긴 리저 르그터 예포셰기 카 제치 찬르긴 든니 캡콩스 잔사 긍죽지 섬버셰기 흐잡니 찬스 사르툴 데넬 더종데 쇼용니 톤지 사르툴 등 총르트 그저겐 사르툴 톤리 산지 사르툴 총리 회수르 사르툴 지시데 사르툴라 데니 공플라 겐더 동위인 탑지데 당르 젠즈크튼 셰비 폐름 용당 쇼 긍저르 돈최 셰기 제딩게 냥클란지 공터 창민년바나 저초수제 시진핑가 중국 국민당의 주시 정리원란자 특능이 송시의 가치능을 근지 도능 첨부시시바대인

성마 양 캐츠가 니인데 모즈 리샤가 쳤다지거나 처모르 리 다나 죽고 총총 성마가 자득 욕구스 히라 나총 시비가 치거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근한 아시가 대랑 쳇득 고르기 오노가 실 냠문데니가 아치 냠스 신용 유일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아리 떠나 실은현몽디 업당행 등주 위통디나 총시비가 체크 산총동우 조기 드긴절근아 식당너 떠나 렁이지스라가 시오노그 죽고 총총청마가 영 안나 차가 렁이 시접던 연중어리와인 아리 떠나 통디 조기 드긴절근아 죽고 총총소노마 강무글렁노그 시라 미또 총총 세고노데 제덕고 드시오 아리 떠나 죽고 총총청마 차촌지나 아 머릭스크 마웅와 영나 미브지크 미토 총총이지 되게 스토바이가 되나 조금 총총청마가 영 아른가 파사 파이니 영나 파마가 응글음니 아른가 파사 파이가 레츠너슴가 응지난자가 영나 아카니가 롱우나오노가 다시르 갈라땅 갈라흐 디한신이 기서가 롱라라스과 가영타 망아즈기 오크리 더 참마 예고즈기 정주도 다시 깨치너 더 참마 인지나 나조 호자그나 송이라 게르긴그라스토톤 마르 휘차응 오나레 요노말 이나 영가칭 이월도 희고노가 희샤르라 디쟁거 다 정멍구라 인지나 가야능라티라니 이거 디쟁거 조고 총총 참마가 영 문즈기니 자지기 됐더니 가야능 그 초안데 치기로지 네 차지 예고즈기 텐 능기서 가야르중가 가야능가 가와 아랑가 파사 파이때잉 시그 찌띠르라 디당나 아랑가 파사 파이그 허르츠 능스마 양송이다등이 고라리이 아 단년아 존치마리 송 송노그 샤등 쇼니 영 아랑가 파사 파이그 다 허르츠 능스음가 응진 영나 뜻등리비 시샤 망아즈기 영아치 홈나 축거리 리타나 치슈니인지나 죽모 총총 소노무 강무글릉노그 시르 미뚜 총총 세고노 디시 연주엘

야 냥이비 두고총총초 다타체적거 산지능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지티참바 리피카르콘이 타나탕디 리피스카르콘가나 나총시비디 탕진싱 오스트리 다카라 시초비 디급저라 마초비 디급저 아 너무 그가리오 타나된기나 디랑 체트고 리시요 아점센 차스가지 땅나 조고총총 참마 나르무그리 양나 가라그르긴데 사조시가가 다나치 가라그르긴데 시나 밤바 차즈기욕 노바 차즈기욕 남즈가 시나 드크 남즈가 시나 만드크 디쇼코 젠히히주 시 가치노 젠게 디랑 쳇다고 드시요 디진데 보타르짐 그 리피스카 쿵거스 칼럼 더벨 다팅이 나총시피 디탕 젠히탕 데비 히샤 마즈 셰케요너 히샨데 참만이나 양주고 총총 참마 디탕 차롱숑주 영나 조르는 군이 차롱 송준다 시게 첨부의 노진거 파마 등 첨덕 청마기영 샤등 쇼니 진연주 나리와이

야 냥이비 쪼꾸 총총초 아 다 공닌 지나치 텅디 나총시비 가슬림 선나 고드요노가 히샤라 아 영나르츠 창만 지나 땅이 차송나 지그때 지나치 디스 통통디나가 쪼꾸 총총 창마 캣즈가 니세주일 대나 쪼꾸 총총 창마 그 허르과 장고 중아 십등용고 아리 켈 동무강인 지등나 아든 희치근 고친 아렌친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가시 치켈 아든 희치근 고친 아렌친라라 고라시 아랑강아 마랑기시 치켈

0: 근데 전진 요피 또그 년직게 되게 자중 아고네다 동화머리 그 샤적 담아야라 여지 공포라 동군에 뜻다 그게 주도군다 진득이 다 도그게 제치 동물이 있으나죠 뒤 한친이 아니야 뭐 치들이나다 그게 머리 던진데 던주대비 제프시 늦게 이 텀었다 아따 아니 나가니 그게 제크기 손땅에다 자크를 쓴게 한친이 당한지나 다 거리 송초주고 강아서 지금 거리 송초다 당아서 네 만나 기제나 독축이다 자크기 지중 자크기 샤와 참마다 친구 돈이다 지중 요화지 용주 때라 뛴다 자크도 독고 송당서에 지고 달랑 이고니 다 샤와 참마 에어지 공플라 동고노 근데 그게 아무리 수 있는 매트 다쓴 거, 다 동화 뭐 진짜 이제 그거 머리 든들 여튼 견들 자품 되는 거다. 주우체들다 머리 망보식 다 견들 동주. 자주 통과 견들 다 아주 너희 감세나 주고 난도고 나 주고 다 같이 상종 순주 소치고 아, 다 제프치기 뜻 보느라 다 제프 그 딘적 담 머리 든들 그 자주인데 참하게 바스는 이다. 응원리 커피 전지 예상하듯 랜준드 다치들이 아주 롱우 동쳤다 말아 동구 제품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점누기 다 제코즈레스 뜨기시 군티나다 동화 머리 제품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손땅에 샤적 근땅 근이 나라 아티 여지 공포다 동구노 다 머리 나치 나티고 상막이 다 시지인 다다 안행기 사춤이라 젬바는 대유크 자춤능니다 되게 크트이드니 메틀 그게 담빌능니라 다시기 카창다 연나 안내라 키누그즈 오늘 단도 뭐 체지쟁기 담빌은 남든 상마다 버트 덤비군이다 담비 요즈 뜨도고 체치니 원보리 다 체치선 바 무치들이 그게 드즈라거네 다자니께 카다이야지 때 안항즈 요누 때라칼 리에드 요누 리에든데 덤비 던슨 직제 랭하게 두분인데 디지글라카시기 츠담니 환지르땅 차슬 리니 제츠호 징킹기 히훈던 즈킨 유꾸노기다 마쿠 망아즈가 단저와르노 다 제땅땅 제투그 통치 유꾸노 마쿠 참마나가 네누기다 뭐 디지제 땅랑제 땅 크게 리에 땅 던슨라간다 시기 츠담니 디지제 요과요니 디지제 카탕니 다 너무기 자춤진인데 크기 제치 선바물 다 제치 좋아 무치즈고 거기 머리끼 리토에 나라 죽고 자크고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자크고 탈지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아 땅땅 제포 허벌드 동구 공천 땅거 안에 측근하고니다 런드 송주 드니다 나 저기 자크고 지즈 탈지 고파 치즈 늑대 있고 나라다 나 저기 년카 땅에 나 청극이 샤와다 참아 다 고콘디즈 고느라 다 응원고 있고 근데 자툼기 땅에 응원고 있구나 다 젠바 자툼 땅 젠바기 탈무기 통이다 응원고 있구는 때야 다 버스 덤비 체치 다 덤비 체치는 뭐 땅아 아주 자툼 체리기 땅에 다 버스 덤비 체치 땅도 뭐 좋기야
1: 제제제 다통근디 스탬부 돈 선덕 초라스테르요나 종화머리식 튼 속박은 더히 즉진에 균 더그 단인데 인가나 통 망아즈가 영도 갸르나 튼윤 도모즈라모 티기타나 자충근에니 단디 럭터가 랑산데 시오너간라 티가쿠는 갑다즈기나
0: 올다 자충기 돈에 랑샤타 티테 사무이시나 카톤 신다트치 아레나 도모도카세 그치 레가 요는데 다 땅만 이제 나가서 다 머리끼리 있던 지나 죽고 다 머리거리 다 든득해셔가지고 머리끼리 있던 나나 요누기 다 나서 당하시고 머리끼리 있던 근데 송통 지익 땅 지일학 땅 양나 치고 그래 침중 장교란 유주체라 다 치드 자툼데 리너 뭐 말해 다 저기 럭터 있고 지나 다 땅만 이제 나다 스치라 람르라 다 치시고서는 일차라든 뭐 대통이 지금 적당한 맛도 다 그 잔식계랑지요 그 잔식계랑지인데 파치면 그 현주군제나 머리 머리 나도에 나 영남 머리 그 검수란데 뭐 돈이 다 중국 그 샤와들리 떠나 중국 단들이 군데 대통이 지금 원숭이서 군을 다 조절아 조회라든 지금 리마 터는가 뭐 리나 지금 영 지금 때문에 뛰는 다 다성도 가사해 준들 다 지금 머리 그 던질라 떨고 있고노 머리 원리 직직과 다치 못 참는 데 참으로 있는 데 니치 있는 데 양나 지금 머리 버니 손땅 갈다 통진된데 다 참만된데 다 젠박 돌럭게 잡았는데 뭐 참아요나 당아초 실수 큰 게 다 손땅스게 내 공투이나 조스코 되게 한 천이 다양 그 체리가이 정직게 잡았다나 다 머리 그 다칠 거 치르라 스치라 잠밤으로 예수 관시란 너무 손땅 크셔니다 머리워라 돌고 있고 머리워니 다치도 등극게 샤와 잠바디고노 다 허버트가 초 제크게 딘지그라 머리께 던지다 니 리지기 키펜다 거기 다 찬년 뜨거나 바보 수뇽고는데 나 거기 도중에나 촌우 환절기 길리란 너무 냐나 촌우 총집나 촌우 너무 대시기 돌고 니기 초항이 때 돌고 있고노 어떤 나타 아초 니 친구 돈이야 단들이나 조스 나디 자툼되게 돈 좀 직절행하는 요노다 되게 에리리 되게 단들 사우이지 오늘이 당만 이제나 단디 중기 돈이 안 있어 단들이 있고 노다 다 자툼 간치 돈이 다 그 리에트 거나나 대그디 자툼 간치는데 사우 사우 단들이 오늘 뭐 근데 돈은 너나다 사우이 오늘이다 아 되게 돌아가라도 뭐 이따나다 디코다디 디 사무이 시에나타 동화물 담문근디 인더시 담문데 손타즈근 즈코누 인더시 담문데 요구누 담머르케 리튼 니 몬지 워스닌데 진총 있고누 딜라카타 아초그 손타즈 머리 리튼근나 영티 카트 튼근이 누 튼당 마튼니

0: 자침대 럭트리 진총이 다 요과의 도중이 다 그게 알랑지 능나 되시는 거다 머리 깡당께나 다 나초 제용 거 머리 어디리 다 나초 제몽주고가 제몽은 저때 자침대 통이 다 나초 멍멍초 다 청거 저도 도탕 요누 잡스 그 도탕 요누 또 참마기다 나초 머리 탄질 네 머리 자님 머리 참마 폐진 죽으노 단도 목이 싸위랑은 하슴도 진총이 보지. 다 그게 점득과 묵은배 나나야 되게 쉽군들이. 근데 머리 탄질 옛들이 있군요. 옛튼들 끈들이 있군요. 아, 저 동화 머리 탐문근 대시 자성이 있군요. 그 땀분 짓군요. 럭들이 이군요. 띠가 한 짓니 다 참하게 손톱 침실. 아, 저 님들 더지 공플란 유구나. 머리 낮은 낮은 탐문라고 위 쌈비 침실도 시기 늦기네 있군요. 띠가 한 짓니 다 아, 저 그 중화 머리 라친 게 해지나 죽고 있다는데 제트르즈나 죽는데 원질이 있구나 점점 된게 제품도 모든 듣구나 사막은 발전이 있고 어디 뒤통에다 침기 땅에다 던진 리 땅에다 자세히 있어서 아 뒤고다 맞추 뒤초라도 먹은 게 좀 던진 리리들린 리 대시제리 뜨기나 영 뭐야 뒤고다 근데 땅에 던진 직제대응 안 하나도 시기 사우요들 중문 천지나 머리 망부 요니 그때 이기 러지인 예능 요니 머리 디디다 양 그때 이기 오빠 다 섣불 때 맞추 당하실 분은 그때 이기디 다 제크고 뜨기서 분들이 그때 이기때 치구군나 뜨니 장님 머리 거 그때 이기때 치 특별히 군나 전주고 있군이나 뜨니 다 휘인주고 지나 맞추 워자 괜히 간절도 치고 싶을 뿐이나 항암하다 고심하라 양나 손땅 아초 뒤에 긴코게 한 거 괜히 간절게 손땅 아서 건데 괜히 샤와틀리구나 괜히 유차당 괜히 다 회차나 어떻게 뒤뜸이나 죽었다 근데 참하다 치 첫단 비고니다 치 고득이 군나 치 샤와리군 뒤 참하 가사 위에다 간손 딱틀 자툼든 간특이 땅이다
1: 그게 기판 관찰 참마다 난이민 수군으로 뭐 다승이 손도 동원 뭐 진짜 이제 그 머리 던져 했던 건들 잡힌데 나야 돈슨 응아기 땅나야 되게 담배 좀들이 잡힌 거 돈슨데 다 맞았다 진진이 좀 맞죠 먼저 인당나 큰거 독거 쳐서 독탕이나 참마다 난이민 수부터 되게 안 친다 멍초도 인당나 동화 뭐 진짜 이제 그 머리인데 참마기 다 깊은 관찰 잡힌 거 독탕이나 죽었다 네 차스트 도통 소마단 다니면 머리 듣던 강시 있나 다시 찍찍아 만번에 이만인 찍찍아 냐는 이만인 찍찍아 참은 이만인 했으면 되다 그게 담배 좀 돈서 나와라 이거다 아주 찍을 때사 된 조건 합니다 디 진드 그 가다라 다 디 진드 그 샤와에 나 죽고 있다 위성 망초 나 죽고 리시 바에 나 죽고 있다 디 진드 그 샤와 땅에 있다 머리 던질라시기 높아요니 머리 던지기 시와 높아오는데 뭐게 가다라 뭐게 가차라 단도 뭐게 쳐주고 오느라 뒤 찬찬한 너무 때문입니다 아, 다 땅땅제 그거나 좀 머리 스치 요화 요누 안데 다 망하자고 오느리 다 아초기 예수 권시라 깨땅 이끼라 되기 잘르기라 다 아초기 노미 미키 하나 땅 아초 뒤 진리 때문에 오늘은 정말 시기 같은 거 있더니 같은 게 있더니 제 성취 있고는 때 그때 있고는 때 지기시 있고는 때 그다 깨던 이 길한데 제 스크리 있고는 때 통에다 등극게도 뭐 그 다 당주가 랑수 있고는 때 뭐 요민이 아 때 그다 아주 네 동호마 튼튼자 그거 단도 뭐 그 춤춤 그 로든 치본데 있더니 머리 던진데 손당하다 그게 전형이다 머리 던진 있고는 때 대구단 대나네다 망보즈 시치치가 차지 요노 시치치가 적거 요노 다 시치치가 던질 요노 당스 요노 너무 망악하다 이거 머리 망보와 문자사즈 군들아 대디 영에 잘르라 예수 관시라 까차라디 뭔가 자동라 양나추 젬바게트 문자사 너무 망악하고 문자사 망아요노 때 적거 있고 어떻게 있고 예 적거 다 머리 망보 그 지금 문자사 양 디젠바 만다사 망보 그멍 타나당아 초기 쩨엔바이나 까치

0: 에르기니 라동라 속과 다 거기 파사 파일라 정비 디동라 속과 더마 그다 춘춘 그거니 다 춘당 뭐 이노기 다 있을 건시는 될까 정말 다 찍기리 고소 그게 전족 좀 되다 그거리 디고다 망치도 다 틈 정말라 차지 요노 정말 가다에 나다 안에라 캐니 어떤 너무 많아지다 가다이 직지가 지도이다 먼저서도 정말 전주고 있고 디노다시기 등급 것이와 머리 다디 치르 루아미 토탕 단 너무 크신데 당다 저거 동화 머리 제크비나 죽고 단 머리 잠바노 좀 머리 리듬 강망이가 다디게 손탕서 아마 안 됐다 영나디 저거나 다 등급 게 너무 그 같이 했지는데 너무 그 세주 뺐지는데 드네이다 손탄 저 머리크 리트메나 죽었다 땅땅 제크프체 저거 어디게젠들 가서 떨럭 자제지 떨럭 샤치 빼치 좀데 참마다 튕긋 그 저리 또 참마다 되는니 시기 땀을 마이스고 디코당 아주 맘맘만스가 찬지나 다 제크 근데시 제멍 근데시 참충 근데시 된다 제 손데 손탄 참든다 제 속에 리즈니 있진 손탄 카토니 뭐뭐뭐 좋다 정말게 손탄지 다 마치게 주다이나 좋고 다 지금 강문의 원 어떻게 앉으니까 자침만 보지 오는 스지란데 정말 뜻송 이고노 언디 토니다 대그랑아 저기 디 영동화면 막 진튼 제크그 자침 철적 소수 자침지 연도면서 배우느리야 당 Tatigi taniyan maal hochiyo nu tiku ta loke shaanda tsamata stasun yukwayi ajeku ta marigin na chukarangi pasa payinde shiji yukwasi njukuchu yana tsontan chintunge ta nga tsu shichimangzi ichu chungindaki, jatugindaki, chapsikindaki ta marigin mampu tindili unugindaki yachtingyun dhamudu kishimangzi logu shigi kachi
1: Re argan lak terang sirli lhapi tisun da vashali dal tangi jashi mamang tsukla ta marig tandil yar tunga kanda jatam da lontil ka sani mar tagni nda muzgino tkiji chishina yin
0: Yaan dhanjim ba ta dimo
1: Yaa dimo Re dhubana ba tesu chakanga terang lansin tongsam danin jo lesin di somdun gankar ba larga ra ki tang tarkil ba tamdun su shikib tarkil ba gantag serang tang sonam ranshin yin rkazang namjik donzin tang somdik shin yin lansin arjimi nangla ngasu yankir njal yashi nyankwa nambi matata rangri likunga lesin zhandagla xanji nangvar tiji chishi tade mushi dhubana ba
2: Tāna Bījīng jī tīsīl jōng āyīn. Ādiyālīsī yīg sārīngir.
3: Ādiyālīsī yīg sārīngir.
4: Нямку намба чинамба демуйна терэн нэв чэрцигэр дабдан би цихсэм дэн жарцигэр дарнга би чипчэргэ ворцигэр дарнга би чичобжил инлаг запасын рилэ. Чэчи тиртарт жэчих санжил лэслэн ямбэр гавсэ ши.

레바네 제컴 전통강기 칭년년 접받다나 레바네 선전 온진년들 베르테른 참저 용비 스리 와글 서종급 현조 론친 시반네 등 특집시 급단도네 레바네 스리 와 냠디 등 던조르 판선지 능슬라 테르토마시비 자든 망십시비 쇼니 진제란 즉브르 제빈 요비 철단네 원집단도네 레바네 스리 단직란 통침시 바등 에스라지 레바네 등 스리 와쿤니 마쿤 신템시티 사크지 시브데 등 단직라 근덕 동기비 보클등 원지 레바논 등 스레야르 제크니치 토름 냠들 아윤 탄킹 즈퍼 가스시 바마슬 쇼니진 탄츠무 덴지가 잡콩니 잠진 탄주시 퍼 킬림시 바등 촌차 등 드르지 제르 공총 등 머니 공총라 참폭 동이 타지 냠디데 제크니치 탐문 개펀 등 참브런 도디올레 시바니 그단도네 등딘 참브런 제크니치 제르 흔톤 바등 환주 수고 잡콩지 냠디라 근데 동이 제다 인스레 키난치 단도네 스레야이 마그톤 라테니 레바논라 테르톡 신도메 바등 Sariyib shugji jimu lakdeni, sakijig natun takchul shepir jakchul shiyla, magtun tirsul la ngurgub shepjin yusiri.

야지댕거년콘조보남바 다영디초거흥거 대공거와농친지포냐거 타통렌첸데 스동침드니조고동타 디나데공거렌첸데 체릉조마거 좀지글데땅 체적가니엘음데 좀바긴 레첸디 좀증간커와 체릉좌키땅 스타클와 단진초 제초스타클와 아긍적 체릉땅 소노마른친의 니긴 다디모

0: 다치 뜨면 나무지 마이 뭐 관어를 러러 니쪼 쇼지 다치 나 죽지
1: 앞젠다 땅 춘다 찾기니 쟤가 니가 찍 샤라라 나 찍 원바시 세고 넘나 흑산전대 촌아 산흑 제종 그 내근라 누구 초안져 흑산주 차트가 말로나 흑단이 디나 촌 말이 아니가 와르가 사툰들 인총에 꼰들 서라 사툰은 간다 촌 말이
0: 아 관어를 다치 어떻게도 못 마이 뭐 자통 너무 저 치가 다 타타 말로노 그 자지 지차스 그다 주면 놀이다 에치 골모터 로아토 이그탕당이 쵸 자지 샤지면 저 자용이야 아니 그 냠 그 기타 남바상네 양직샤나 산다가 세카기나 불나가 당직 쳐서 요지 아 대대나 고급 뜻더니 제트가 남을 쪼가 우초로 당회 너무 샤지요 정돈 정금 마주나 나사원나 투타 메세라 다 치드나 치무레
1: 나 공천 당연지게 넌 가크 자통더라 자통근 누가서 송치외 조문에 어제 자주 체면 어제 자는 도치나 내 자통 그 사측느니 흑샤와 접는 말이 내는 그 파사 파일라 엠을 잔다 말이 어른 게 이체 꾸누 니 사마 고에 공고크 돈는 말이 체런 거 골무라 산전의 체라 말소 어제는 나 사근 등 물고
0: 다시 보말은 다 보통통 그 뉴존들이 라통통 그 다존들이 양직샤나 종통 그 타입이 자통도 초지고 그 말이 아 최초 당회라 사자우 그 사라 추즈무 그 체인세라 뭐 초 다듬어 잡는 지 많이 나치지
1: 아 젠드가 토근 그 어루 탐칠 갈아레인 소무 탐칠 갈암수인

0: 버릇 잡지는 더 쓰기 잡다 나면 좋고
1: 아 노래 다 초짜지 나 로소 동고는 말해 덩컵 그 저소 화주 저소래 요철 견우 건 자나 초노래 다 겨요나 초구와 노래래 다 겸이나 초 나와 노래래 지었고 다 친이상 그 휘지를 돕구나 아야 다 지샘 대문시 어니께 돈 딱다 다 니꺼 먹히니 저거 먹고 나서 이놈 고다야 다 칭아 샘에 돈 짜줘
0: 아, 젠더장. 현디수가 개그리. 이제 쪼는스가 교태수 치송느리야. 종아트노다 치송느리야.
1: 하하하하. 아, 노래. 다치 초른께 랍친스가 자그마드. 초른아지 제먹간느스 어야나.
0: 아, 제먹간니니스가 오는 말자. 여틀 어제지 돈이니스 나라면. 아리장장고. 키지체라 여틀 종탐나 통라. 원정니 아랑가 파담비르 박스르게 제마탐나라 자카루 제스르 갈롱아케나 마리 마르드가송
1: 노라 초 잘그나 제리 초 최초 스스인도 그요 초 자사송 켄스그모 초 조이 열아식나 조지 그리 털어 마당모 칭아 포트 땅땅나 이슈치 자저 뉴나 도나라 초 자저 동칸 민도리
0: 아 젠드가탕 테나탕이 초 타츠게 조 나 노르 제타나 조터 그지나 라킨 젠즈기 뜨타 그지나 통킨 젠즈긴 고 너르기스 케포라 골모므니 응오므키누 총아 참바치죠 만드는 주시 콘즈라 어르지 어르지즈그메 담르소
1: 야야야야 야야야 노르 치츠킨 능나 마실 된체시가 마실 상로 문나 뜨나 키와라 조파시그니 지나 럼부인 센느리야 너 자지마니나 초 산넉지 총이 기세나 동생인 나 초 담었다
2: 노라 쳐들어 젠덕정 보스글랑 오타노 영 그렇게 차트가 말롱네 잠자 좀 넘어라
0: 아래 뭐 괜아 공을 정이 차트가 말롱네 잠자 디세 고느리야 네 어디게 되다 오 어때랑
2: 아
0: 제 세마좀 의도 사탕 송치 배노리 너기서 콘텐 당연지 아 제누르 근데니 사토인 보냐는 말고 어제 톰이 편든 냠가만지가 사토라 예메조 에메스크다니 자냐는 말고
2: 너랑 네 세마 좀다가 네 춘더니 돈덕도 못 맞고 너 커다이 저긴가 도모에 소속한 거니
3: 노르웨이 젠덕 정거 아용을 당는 마시 바디 공천 당마시가 초스막 담부로 촌샹 아젠드가 오수 마신 비진지 마우르 산저 더브시에 브르스강을 쳔부르 차정니 원정 아젠르치 서틀 오그다 마츠 브르 키아리와등 이치지 컹위 문등지 타이위 흐자탕라 젠드

0: 아, 벤다 까도.
1: 오,
0: 유나요.
1: 요요요.
0: 오, 샤기샤기 나 쫓다기는. 아,
1: 안고 안 노르지야. 저 때는 가동그 강드그네 딸이 돈당 타고. 네 오나 쉐트는 뭐니? 다 띠나 나짱 쉐트 메야. 나 추 잔드 뎁존디 헛다니 못할까. 지 나라 칼라에 먹고 네 초라 칼라에는 말. 샘그 텐틀 카카네르 추와로 땅 소소너 고가. 그따이고 스티지나 찍은 나라. 아마 그 골드 찍은 말이야.
2: 알랑 고아 노래. 초용니.
0: 원래 원래.
2: 오, 야능아 전능아 줘.
0: 야야야.
2: 저따스 가스고라니 저 스티지아드가 용고.
0: 오야.
2: 당에 그 감성아 아츠키 치노 치라 히너. 지 세만 점면이야. 아들이 쓰고라 쓰고라.
0: 야야야. 어, 什麼야지? 아, 벤다스 감성아 능이가 돈다가 치선 그래 고는 말이. 거기라는 게 사탑통나. 시가 사지면아 용구 요지만은 돌이다. 샘 그래 고는. 통이 히너.
1: 나 샘클 제거 만들자. 고아 노르지야. 어준 조과 좀 쳐나. 머리가 땐 싹 버리긴 노라. 버리긴 땐 싹 자르긴 노. 치라 힘내리. 초라 죽산이 지너리. 죽을려니 이렇게 맨나라 죽고 죽어 공수 히지리라. 따띠 쇼니 상제 가카라 니마 루미너리. 아 냉극다. 치 자통 르지이나. 어주 고수고 쳐집사 고너리. 나 자막금이 좋아 치켜로 고너리. 치란 당수 줘버려.

0: 제초 레트고를 깔아. 어디면 섬에 샘 앞에다 나용 교수기나리. 다 처모즈지.
1: 처모 총어마 부즈기나만인고. 나 처마 나라네. 니 크게 마시지 쉐쉐라라 슝카문인. 나 좀나 요요메라 당에 덕가즈게 마틈들. 마타타 첸데르 잡타느리야. 처모 다쳐가 치에디긴 한도 나디라 죽어 처모.
0: 노라. 어른 그 찰라 로스노 첸지나. 파사 파이타. 중탕 근본 머슬 그 찰라 로스노리야. 너초 처마 인게 오늘이. 너치초 에메했던가. 치어른 그 홍어다 가즈기 거고.
2: 노리 천동세.
0: 너나요 너나요 너나요.
3: 마마나요. 마마 노래 처모래 고스겨메라.
2: 어초 샘츠머 고가. 나빠니엔 칼리 타타.
0: 오다 샤스 샤스.
2: 오네 레자 네 차트라 샤동지 메크
0: 알아 저도 저기니
2: 그게 돌근 건네 잡친 보니라가 예능아 저거라 셀카니 아 양동 그 만당 노라 다 체주 망송에다 양상 그 줘야 던지야
0: 다 저기니
2: 다 지금 고르지나 담고 막 쭉쭉 가지리야
1: 어 알아 저쯤이다
0: 원래 저쯤이다
3: 양상 그 줘야 거기서 아 샤한테 다 차지게 고니 그게 젠따라 공고인 거그 음을은 거 살까라 땅에 쩍는 돌 희절이 적다마 나한테 치 얼루모드리티 갑득대 그게 절이 딱지게 요지나 천데 놓는 말에 다 차지게 고니
0: 아스모 다치 세마르디
2: 난데 총총지게 있는 말이야 난데 토르그니 예랑아 레스카 지모네 노라 정을 체노카와 신이 시그디기 데이터 난데 무즈 쇼던드
3: 그리모
2: 미치쇼 산듬스게고 아직쇼다 그게 냐치탄이 룩룩한데고 다 데스카즈모즈 단일링 지금이니 다른 체크란 지금이니
3: 이송아
2: 담만지 다탕 하타비 예기가다 쇼니메 손을 냥짱그조가 나트근데모 올르지가 쇼탄나 쇼크니 카오너리야 다다 지시 시가 세만 정고야
0: 야야야야
1: 맘바 드나 그게 남츠즈가 사지르 산나라 만타타 샤워 잡타노
2: 남즈가 산드 다른 시라시에 가느리. 아로 레스카타 스탠이 되긴 지금 문제인 거고.
1: 오야야야.
2: 오네 나수이 거지 예시 문제 나 가즈시 리슴 니가 염지게 거는 시엔 거다. 뭔가 레스카타 예시 문제 참적고고.
3: 희송아 만바.
0: 야야.
2: 아자베나 렌치르 나수이 유니 유카이 나세다 나 뜻하지르.
3: 야야 만바.
2: 다치치티라 그거 리슴 까무즈 시엔 거. 레스카 리지지라 림타바.
3: 오네 오네 만바. 땡금오.
0: 아줌마
3: 춘녀 짱가게 찌게 지금 문에 쇼코다 생각 대로네 빌리다 제 사는 지중 거 내가다 일할 때 이제 그거 뒤에 좀 싸운다 없이 나시라는 거 하만이 그 좋은 요지인
0: 아 드마
3: 아
0: 네 저 보상 고노 희가 네 제 빠드 그 인근 총매 누라 희가 다테 나라 네 따로 고아 드냐노 데오트 사실 당나면 더 크. 좀 뒤에다 콩름 건가 예치라. 잡줄시누 드웨이네 무츠. 자타 송주사크크. 니 용족 능하 공치 알랑눈 드웨라. 타이 자통 건 조과 총미 알랑눈 드웨 니흐지엉 인더. 야치샤나 잔제 니크 다 소마치 원이 알강름. 니즈가 내주리 송주 마이나 아래위 니까다 정마 아론츠부가 사오가 난 돈을이야 오 다롱도 다루 다나를 크가롱노 아르데마다 정마 세무라이 착건지니안는 말은 글씨 산지 냠시가 럭스 럭교 허레그기 다오너리 내려와도 때리 돈슬라 돈무니 마 공천 당연적인 비찬이 톰이 담치라 그런가 파일라 정위 제슴 땐니 솔로가 멀뚱
4: 노라, 초사했더니 치다 등어 쪽지 가지고 집으신 오다. 나나 맞아 잠바 사라라 하튼지게도. 근데 정마 아디머그 센 손실장이. 다치 유과시야 만큼이 이런 거 홍어득시. 다 등어 돈다가 응어 초요늘. 저기 생크림을 구고.
5: 오야야야.
2: 노래, 什么 조미시야 노딩. 다 등다 칭알라 가스시. 응어 치어진다 초라냠게 산어 제시중거 내시갈이. 다스한테 냠시인 댐즈기 죽을럭세 헌스크 히다오너리 당치 초어능아 신덩니 응치 후니 자통 송치브라 산능 제르중글이르카 흐리야
5: 야야야 고고고가 저저 정말 과진치고 아 저저 어떡나다 무슨머디 손이 나제 가치 손하다 아리막시라고 양의체 냠지가 산능 제중거 샤와리야 아
4: 야야야야
1: 아하 노라 다치뜨가 어떻게 맙드나 죽고 만비다 소마샤고노 마꾸네 지 인치미니 만카라 양나 요송이 마셔 고세고노 사탕 송마 죽고 사탕 돌강한 요문인 것세고노고 양문아 양문아 치 린치랑 아수이다나 치 모이나 린치랑 아수이다나 다치 리삼니가 대와위 마시나 죽나리 도마가 리스카 응치를 라치고 추심압 대모시 마치 주 샘든 요츠 원진 좀 같이 돈은 커다 있네. 돈탕간 타이비 사탕 마치 흥어이기 그저 같은 거다. 축하지.
5: 세라. 제가 실례 그만대로 나도 못 열듯 틀면 뒤설라 마토나 네 책일이 지른 할 수시 거니. 아
1: 좋은데다. 네 샘진 그 카이어 사자이 어리마 린치는 할 수에 더 안다고 그러. 총 오만 날로 왔던 나 금액스 오늘이야.
5: 나냐 진데 시토사도 누다 산가 지종어리 자사 살수의 주대인 더다 너 토미 샘드니 님을 다른 도원이 일마처마 킬은 어느 담치라인 그딱 하라드게나 최고나라 어른 그 담치라 편든 제년 말이
3: 제야 찾게나도 그 놀 다초 욕과에 대다나 초과
5: 얼마 제가 그거라 니 그 체력 그거라 난 저지스 그거 어 그때 그때 나 어디 마디라 되더나 나 그래서 주지스 그거 뭐
3: 다 친구 오셨지 가만 너를 니 아주 세 마찬가지도 고장 거니 쟤도 못할 수 있다고 저도 혼자서 쇼다나 나란 직때 가는 건데 니 만디
6: Норвилэг бан дарим гэрзин нэг тамбар зонтэ хөвөйтэнт яки сигчи яки тэтгэлэн зидэг цэгэн мэчэн тинэнт ки хзатэнтэла жэнгүй хсэва самутэн олорсах тан би сунчив шэпи тамча салэрнгэн кэти нарын дисуна ни эритл хзатэнгэ гэнсэр хторуу Тетер сина, ни мэтэта рэнгэ пайла сунчивсе тэмгэ ян си джи. Хэджачвэ санкалан джи, тэнгдэ лунчанавдэ гэрлэнгшивэ лэмцэнэнгдэ, лэ джэгчэнчэ мэнджэлэ лунчанавдэ гэр, цанэг нурэшивэ лэ жэва, чэтэса бэ шканглэшибэ юнсэтэн царсун, чэчэгэ сэмбэр гуаджэнчэшэ. Тэнгдэ лэ джэгчэнчэ мэнджэлэ лунчанавдэ гэр, цанэг нурэшибэ чапшэлбадэгнэ, нурэ бамабжэ чичэбэ, Ожойма хаму чихчива, цангайан жонкар чихчива, гочлар гэмба чимчур чихчива, жугба кава цэхвал гэ чихчива, жугба кава джинсэ шам чихчива, цэрэн дунжу бэ чихчива, одорчи цэхва гэ чихчива, шкабзан хчуэшчив чихчива, аянчин жонкар чихчива, лобзан хчуэшчив чихчива, чэнкэ ба ли чимчур чихчива, Jahi Hemu Donjib Jishjiba, Juzhuang Wang Hemu Donjib Jishjiba, Chonghun Zheng Khao Udor Jishjiba, Zateng Satsikja Lishan Mernab Jantik, Arenchen Zhuyma, Chimla Zhuyma, Jisi Yen, Sashtung Gun, Shkabzang Jahi,
7: ཁམ་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ཏོན་ཅབ་ཁ

야주보송총총서다섬아공리치강친실력능리담노게딱성총직서그노실년문대로용당식신들이야디나다다저대릉그티바가치크삼바총운데그나식주일 야주보총총총나가키슬따라티바가치크참바총문데인지나주보총총서그아릉니지세키위스담질등아종세바등스담호이뚜과등캄츠르카클라스껍지르기세대아릉그스담하치그타근전통음사그스타보총총즈레라 야디나디릉나총시베르가츠렌슨드그 타통아 년고노가 조보 총총 체천나 디바가시가 참바 총문더가 능니 아랑니지 셴더비 스탐질 땅아 종 셰파 땅 스탐회라스 과셸리 아랑가 스탐하시가 타근 젠통 몸밤 양나 아랑니지 스탐하시근 젠통데 조보 총총 저당 냠줄 샨도 큰거 조보 총총 요나 디다타니더 린슨 타통거 스글마 카프동아 코라 린슨더근 돈슨바 아지 노르초게 카르신다 조보 총총시 카브라 그율 야 디나 조보 총총시 카프 마용 노거 왔음데 질란데가 쇼 송마게인 디츠 담신이란데가 데릉 아지 그 조보 총총서 당 냠줄 세제 그 스탐질 때 스탐질 끊어인 냠가 지겠다.

야저보청청서 지득근가 다설거노게 담질는데 아직 없이 살성마 야 저보청청치 남진거 저희 거리거잖아 너다위 담질 슝거 의율 야 지금 당잠나 너무거 담지자 망하여지래라

아리 뇨총 팀의 글리아르크 책진이 부탄도네 아랍 쇼치 다유다 나비스 땅니 아르 땅 모시코 카나다와르치 티출라 멈터다 멍스탕 고지르 민터미 바탄네

모시코 땅 카나다 쇼치 멘터트 팀럽시기 바타네 아르당 모시코 카나다 와르치 티출데 틀릉포이 총통 근가인 통미캅스 팀팀 쇼니 얀훈제 메글롱샹미 랑민 요총게 티출치 찹시데 블랑쿠르 톤리 땅 정전 요총 힙시 통근 없다긴 소치 차콩 땅데 요레 아린 현주르 지그니스 베어르 지그나 아르 므흐르 아르당 모시코 카나디 티출라 일 마츠바데 소뉴 총을 도치 정나던 탈럭 지디시 요바레레

레바논 제컴 전통관계 칭년년 접받았나 레바논 제 선전 온진년들 베르테른 참저 용비 서리 와글 서종급 선조 론친 시반내 등 특집시 급단도네 레바논 제 서리 와 냠디 등 던조르 판선 진능슬라 테르토마쉽이 자든의 망습시비 쇼니 진죄란 즉버 제빈 요비 철스단네 원집단도네 레바논 제 서리 단직란 통침시 바등 레스라 제 레바논 등 서리 와쿤니 마쿤 신템시티 사크지 시브데 등 단직라 근덕 동기비 보클등 원지 레바논 등 서리아제컴이지 토름 냠들 아윤 탄컴 즉버 갑스시바 마슬 쇼니진 탄츠무 덴지가 잡콘니 잠진 던지르시버 킬림시바 등 촌차 등 드르지 지르코 공총 등 머니 공총라 참폭 동의 타지 냠디데 르제컴이제 탐문 개펀 등 참브런 도디올레 시바니 그단도네 등딘 참브런 르제컴이제 르르 흥톤 바 등 환주르 수고 잡콘지 냠디라 근덕 동의 체다 인스레 키난치 단도네 서리아이 마그톤 라테니 레바논라 테르톡 셴도메 바 등 서리 입속지 디물라테니 사크지 나톤 탁줄 셰프르 잡줄 셰라 마그톤 트스툴라 응어급 셰빈 요스레

0: 돈숨 자라 니카와가 넌데 아따 뜻흥 직급치 능니 인데도 근데 단다도 그냥 그 작은 직클라식 누구 고름 그 초크 다 고니 나죠. 야나 니와도 그 맘잖아. 점쟁 그 만작 안 되라 저 등거름 봤음 그 군이 시나죠. 아름바 동이나 아 딱 작은 직근데도 근데 잠직 생각한다. 야나 그가 아니 틈 생각하기나 근데도 근데 아까 루치가 연거 디그 좀지. 야나 그 최종 점쟁도 그 되지 나죠. 덤체크 다른 그가 제노요나 더 그때 정신 신나죠. 아, 네, 다들 이런 바 아니야 인동지나. 아, 다 뭐 그랬던 산지 간단 간지인 좀. 아, 다 그렇게 던지나. 아, 다 작은 집 그렇게 안데 산지 간단 그 안에 특히 말 말도 엄청 아 그게 참게지 샤슘디나 할탁 그 신캔 그 너무 그 만나지 인터나 다 저런 거 루스 그 연자 루치 맹그 아 디크 좀지 그 참체도 그때 전에 좀 넘체크 아 다른 그가 안체한 제나 죽. 다들 이런 바 선바 뭐 인동지나. 아, 딱 공리시 공부 그게 안데 잠지 캐는 말이 아니 투 캐는 말이 또니 헐탁 그 신캐는 말이 엄청 아 그게 탐기 그 샤슘 되나 시기 욕. 또 너무 그 만나서 점지나 다치던 그게 로스 맹그 디크 점직 등 그니 그치들 양나 차스 저는 차도대 총나 총나 못세크 아 당가 체한 거지나 죽. 또 그것이나 너 능히 동무시. 아, 딱 공군 대중인 동지나 아, 딱 작은 직급등 대우 그 아, 딱 그게 아, 니동 그 자청 그 단케라 드니 니멍 드니 그게다 니체침도 죽 디고 그 자청 그 진히 드니 그자 머리 갑제 그 단 너무 그 틈게지 샤초도 잠직등 진고 드니 너무 그 샤초나 식등나 아, 딱 능닌도 뭐나 그 숨지 그냥 그 하진 치 다 리리진도 세나 아, 식인 동지나 아, 딱 종합만 멋진 틈 제급 니동 자청지 돈숨 자등 아니 그 단케다라 다 뭐 같은 잠지 같은 강지인 롱 다시 제이나 쇼이나 아제 쿵시게 데크든 잠지 뭐 거스 같은 냔질 시데든 다른 이제 그 아다 쿵궁 차이나 쇼이나 사쿵 어디인지라 그가 노빠도 거기 당당나 너도 거기 싫던 거 아제 그라 장가 신노가 너니도 거기 뜨크 다 너니도 뜨스나 아다 싫던 거 아다 참길 차초 뱅킨 거게 아다 세좀 미치나 양나 로치 양그 데크 좀지 그 참셔도 거기 제나 쇼크 아, 특가 니만 동무시. 다 니만 니바 모든 인지나 종합만 모든 좀 제크 니좀 자침 그 돈소 자던 승그 담케가 되나. 다 제크 카트던 연아 제크 직질라 도록 동주 뜻도 그때 그게 잠직던 진고. 연아 띠는 없이게 되던 참게 자초도 그때 빼나. 다 저던 그 아제 그 카트 동의 능인도 그때 쪽이 그러니까 하친 거 진이도 못스. 게디 능인도 저송나. 아, 다 니속함 그게 아다지나 참게지 샤춤 되는 거다 고니든 야나 참게지 샤춤 들라 톰비 니와 다니 되는 없이 고누가 남지르스고 뜻 고티 뜻이든 참체 만자사 그 아름바스욱 레지즘트 아름바 동원이지나 다 니속 좀 스테오이나 죽 야나 능니 그다 그지나 하친 거 지나 다 쳤던 거 다 치좀 야나 로치 양 디크 좀지 그 참체 도티 지나 죽 대는 바 동원무시 아름바 니와 이모 인도지나 아다 그게지나 니속 좀 스테오 마르 아, 다 많이 못했긴 그 능니라 하증 또 뭐지 못 말. 엄청 이제 그 가뜩 아, 다 참게지 샤슘디나 그 헐탁 그 신경 또 뭐가 많아지나. 아, 다 그것이나 싫던 그 로스 그 연등 로치 그 맹그 디크 좀지 그 좀체도 그 되지 않아 죽. 다른 반이 빠무시. 다른 반 선반 뭐 인동지나. 아, 다 그 공이시 공으로 니 속금 뛰어 말. 아, 때 못했긴 그것이나 아, 다 참게지 샤슘 헐탁 그 신경 말. 말도 엄청 아다 그게 야 참게샤스나 휴욕 담무가 만나서 점지나 다 저던가 루스 맹가 디크 점직던 그니 그치 아셔진다 양나 아다 차스 저 차도 고디 터진다나 담무가 점체도 고디 제나 죽 내 동지나 다 니망 냐무시 다니 다른 우치 셰고노스 니망 선바 모인 점지나 아다 제크 카트던 제크 찍질라 돌럭 동을 냐크 시누가 아 그가 자퉁 그 점객 샤쇼트 어다 공군도 점지나 라치던 거 작은 직크이나 속에나 머리 카트라 속바가 아다 점객 샤쇼 빼나 아다 자퉁 진간 쳤다야나 그 니망 강득득 자퉁 진간 쳤 강지 크고 아 디고 그 자퉁 그 진히 통통스
1: 레겐라 과진체
2: 레닝크남바 디츠지응기 탕디 첨경당 죄림닌친 동천드닌주고 렌친디 종주바 등 돈즘바 등진 소모인 종증겐크와 라자자 히등 자히 돈주인 다클와 담진 소인 제킵 다클와 항적 체능당 소누른친인 탕디 밀린친능 아초 영친질 니급스 데모
3: 나초 스티마 크네즈 자침 나초 등냠대요
4: 자침지 나초 대통령 차르둥 종벌의 송수시진요
3: 자침지 시멍제 제시 케릉 등 인근 땅클시요
4: 자침을

야, 다들 티친한 건 니비 년큰 족분한 바 다르타 체적가 년름 땡존 선반드는 총은 오클의 농층가 와능 천지 포냐가 타통낸 생긴 참드니 성가비가 아랑집 인세르군고 동네지인 참미 년름 때럭지야 고드이요레 디나 족분한 바가 영 대군가 와능 천지 포냐가 타통가 렌센데 질데땅 성가비

야다드티나응근 향니비드냥콘족부남바티나참드니앙참미니름데르바첸커자가 치밀르게밀르두지적세르군우가멍레즈 고드이율 디나족부남바게양르바첸커자가멍른데 판스나르치커삼나 나초타통킹가 카퍼릉증 크급덴치그 직습니거 센드나르가팅 크급덴치그 직습니거 르가슴트게 클름데 카퍼용버 르가세셰

야 두부남바 디난 지금 터스함에 라마 관주 초게 치마 영원 아영 치마 영침 청근 던신데 서구누가 망런데라 센신능버영 르가세시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3: 야한다지그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친 남그 삼코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흥민 정도년 팅킹 워크홀 온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 난들 그버 그와그

하루에 마음 먹어 꿀모 나도 있는 건 하루 나도 건져가고 초대 나들고 하루에 가마 끌고 나남이 먹어 하루에 세다그고 하루에 가깔 끄고 아니면 안 주고 하루를 고쳐두고 잠옷이 남기는 것 하루가 너무 좀 크고 어떻게 안 두고 하루 고쳐두고 하루 주도 담 크고 틀을 안 주고 하루에 가마 끌고 남의 놀이 하루에 시다 그고 몰라 히고 하루에 가까 끌고 하루를 고쳐두고 수고용을 안 주는 이는 곳 하루에 주는 남은 곳

0: 나로의 가마 끌고 하루에 시타그고 눈물이 희고리 하루에 까깔그고 눈물인 죽어야
1: 할라라가 할라야 할라타 야야라 하야라 고앙에르가 글루타 야로로로리고 안디메르테그타 야마츠카니고 추샤탄츠타 야라마할랑가고 앙에샤프레자솔타 야노테헤지니메추한조리타 야송클헤마코야 추샤난난톤소 니네마하마트야앙아캉에헤기초 야트르가헤즈가야앙에이르간나나조 다체르 헤탄아야앙 이르똥선나조 초체라 할랑아야앙 이츠진나트조 다체라 한다가야앙 할란디메르도르테헤그타 야데친네 헤똥니야 초르거튼나트조 달라마할랑가야앙 이르고브스트콜타 야노테헤지니메아즘 할라추하탄조호디조 니츠크스나마셸야 초르고나나토조 예가자 하마트야 아가캉이 희기초 야트르가 하즈가야즘 할랑여거가 글루초 다체르헤타나야 친덕시히츠조 니체라 할랑아야 니츠진르트조 다체라 한다가야즘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系数据推送仪。
1: 세계는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자리 전수주인 탱디 생규루 기난된조보니
2: 경남 사발 배배규 투섭 사발 제지조 월동초외 루규사바 배준침표대 지부디 지키 프로젝트 제진핑키 중국 공전당 5년에 롱게탄 주민과 코로와 딘지시회 조진토난회 송세케진라 렌자 성부중국과타
1: 시진핑기 계세종로 고로령화 시비 뿅아바 토게르 외조르 집에 존도대 안갈라로 공조 체배 고로
2: 계지민해 시진핑키 중국 공산당 5년에 롱게탄 주민과 코로와 딘지시회 조진토난회 송세케진라 최초 딘조나오 고소이 샴팅디 선규르키 낭듀 십준남 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위니츠 로제 땅 침부

외동 사미집라 뛰토베 표준 캐시 축 세든 띵섬 남괴 나라라 박자 하장서 무샤충 딱다 표준 그 캐시 대다 댐베 왕키 땅 중앙게 뚝다 댐베 고지보 랑게키 멍시 심주라 멍의 동수 균제 미바라 체로 당왔다 천재 직수 교주 띵섭도 당외 천재 자샤라 로규령 신기 총재 토바다 로규령 신기 포교로 총와 사두기 총재 계진 직주 니둥아 튼바 천재사두기 초용래 비두 공비라 누부진신유 지주유 중감고리오비 리공 등위기 균된 내둔라 토담치긴 소지순바 리공빈키 당그 조진주기야바 초준 랑제당기 젠더체베 퓨중 캐시라 댄테 중감 시베조경 제주테 리베슝루네 락랭기파라 로규정신다 초규르정신 균용 정신 제기 균도 용교로 끄디 당외 미마만조 인점기 코리오 나르베 렉스침바다 남가르베 응어바다 지부가르베 장와 주문가르베 당화 제수 교류 만주 직접 소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돈테 중감 코리오라 송종 집에 레둔카낭 라다르 튕규 딘디 체데 제도 덴베 중국 조준 체베 진념 덴베 체시테 콤바르레신 제도 덴베 퉁어스 교류바 체교시 주유 中央基座列顿比熊顿听给主人林志仪按照基座首席松懈开进去共吞罗中的拉德的车局的习近平给登组公吧罗中的拉德的车局的松之藤泽切的中国空间党给机器的准备军政抗议吧西多丁泽切吧的罗顿军民啊中国车局电别基座领域给基座决定给冷部托局吧萨达的车工给党组中了藤泽亚不切吧登组给 시림 조종은 니지 체조로 흉능겨봐 만조 공부직도 드리바다 만조라 샴디 슈발레 듄카 레바라 주바지에 체대 지조기 미조 민접에 도구드시 듄라 제교로 차고이다 탁주 야보 체교 인시 주유 중국 공산당의 로규 점등 강기 군진 리종 연기 중국 공산당의 로규 점등 강 고치니 롱예진 갸지 당윤 레지바다 망조의 치계기 좁다다 시류민의 계진 직조 니둥아 점등강 디레 규대 중국공대당기 준비 강제 텁조 강이민 시도 치바다 중국공대당라 토베 외동 바르베 중대라 캘링 강리 지기유 레징안수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둔 롭종달라 다르 띵습 치바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달라 다르 치바 중국공대당기 뜸규다 퇴럽사르베 뜸규 미래기 레방 직균 초보 조경 집에 뜸규제 레과라 주여받다 공전등 미 선배 김씨 로즈 직점기 조경 야부 체조 인시 주여 직접 수지 시진핑키 퇴럽사르바다 경남사르베 땅기 긴지다 링게 문규로 용화 체바라 중규 공전등 미 용기 심슈 땜보다 모두 배덥 체급에 랑자 뜸하다 니바르투 땅기 시제 직비에 흉로다 시제 람초 시제 텁주제 균형다 네바도 미망라 때네 로규지 차샤 러부치 뛰어봐 네바도 둥규지 람부 토하기 닌가다 젠주라 카데 후다 쪼봐 네바도 미리길래 왕직된 초바 조교로 균둥아 꾸디동와 네바도 땅 균용네 냄비 종마라 균생 효명아 꾸디동와 제 제거시 내소난유 갸지 당윤 내지비 지접수지 네바도 제거방에 랑자카세 니지테 튼규 야부치데 심슈 덴동다 베덥 흐미 치바다 강에다 닝가라 메적바 롱줍다 벌럽 랑롱 초르바라 메적베 토네 튀럽데 미말라 문농 메괴베 종데 사르바 균제 메바라 뛰주 인시 주유 중앙 지구의 계급도 위기 당수 시수 더규 관계 조린 슌바 마잔키 안주 직접 소지 시진핑 그 송세케 진기 공튼 라다르 튼규 타지도 체데 겐지들 랭겐 차도 코르바다 당기 표준 캐시 다르베동와 당 균용의 냄비 경과라 균용 흐미기 꾸디동와 류송치 미비바다 류송치 미롱와 류송치 미뛰바체라 시직도 꾸디동와 당다 미만기 망조와르기 샤다기체 와섭도 동와 미망기 체도 배덥 체규 문세 퇴도 동와 류송 첨부다 충유직라 체주 타지도 체바제 체대 땅 균용의 냄비 경규대 시림다 망조기 인점도 노생 체주로 꾸디 동규제 제주유 진지부 어미디가 링창마다 갸주체모 링친스 당지부 당부 수지초 당부 초장 펑파이 지접수지 니바르토 미리기 레왕직둔 초바대규로 무투 꾸디동 교시 내소나유 대장안주 땅기 행계기 계지증로기 제심다 점링직둔 침부 퇴니르 집에 로규기 랭게 레바라 순유

0: 로제링기 준도 교수조배 겹중고 직접 수지 된남외 콜라시뷰 콤베지 춘고다 콜라시뷰 딘지아지 춘고 콜라시뷰 시베지 춘고 콜라시뷰 주종기 춘고지 된도도 큐바라 계급 TV 망외 조심 교배가 당내 수신규 경남 서베토 나주 미리기 레방 직준 초보대비 라나미베 믹제 교수 배준 회미 체대 점링라 중규 로저다 중규 취시 중규 돕수제 레기수 비교제 제주유 개용 비미 염질 현조 전주 비 부장 양진키 안주 직접 수지 시진핑기 송세케 진기 공튼 롭종다 코와 십절랑데 땅주 경기 니디 제주 균형다 밤의 체제 조배 자주 럽들인 바 라다라 띵습 체대 비미 통주로 망부로 튼지다 니티티 땅기 깔은 년바다 땅기 지수 장대 땅기 지경다 초기대 비미 진중추 감도 깨와다 범위의 집어추 초르토바다 명토배 자화성보다 자화무마 땡띵한 야부주교 시주유 공준대조 중앙기 계지지도부 계지전조주 추장 정유유이 직접수지 송시연남외급 당용기 순으로 통진다 순으로 심구로 순으로 갑교로 제치구 갸지순우남기 북둔침보 이일라 창화다 퇴럽기 랭겐지부 착등도 코주로 꿈어동교시 떼나유 안주 직접 수지 악주 토다 파르숨도 롤라 덴보로 네데 슈누 남기 네체테 로덴 규르밍아 땅기 깔은 년바다 땅기 지수 장데 슈누 남 개공 카도 배덥 치바라 치드윈다 양남 서베토 로규지 투주 전도를 야부 주부규 랑조르 덴네 럼부 딩와다 포삼네 외당 초바라 제교시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시진핑키 게시 경도 권링어 시비에 뿌응아바 외조르 치비 총도 최지니 Turkey Gesa Angular Gongso Shibashi. Tsushu Gunjuki. Xi Jinping Ki Gesi Gyunglu Gorlingwa Shibi Buyungabani. Kuyungta Mala Dinbe Gorni. Xi Jinping Ki Tujab Salabi. Chungkui Kechu Dinbe. Jizu Renglu Gigongbe Chumje Saba. Chumbar Shibi. Wangja Dinbe. Sungzum Shigishin. Sunyam Dinbe Gorni. Gyalam Salabi Toki. Chungkui Nabi Tingjab Jinki. Rigbe Shunglu Ta. Lakling Wiba Ta. 中国, 明日起, 两王九天总被独西坦取写了国际动物帖, CG 丁色是不是? 中国坦, 土耳其玩, 清晨总理, 龙五军两国的各地了。结合你不, 丁色金, 绝作了前年, 也是公路国的体, 娘娘比例切不提, 切不提帖, 平均以气球秀七的动物坦, 广皮起特区直退了国际动物, 老党之呢, 丁色金起, 冷皮托居住了, 平托月别, 无尽闹事。
0: 第个类古年被问你出，短期切记升大头根，王宇昌透露公路过不久了，批不给予。矿公路交接的各马南修不得，有你到前几盘南，女婿不能住听你，都弄动外出，立即开全部批的切记人不谈不下把马赛，扩大讲听你，切个来给的把的有。来就是哪位子？
2: 空气切记提到我们所给我们来没修吧的提来多的落出就怎么把上能的连连拍拍拖妈妈没把的立即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
0: 다 왕유창 가마기 상윤의 반항라 편배 푸디 분가기 잉쇼 니베 갸쇼 숭베나 취바다 공기 푸디 직조르다 양지 교르다 람디 버큘루바소 닝가 치벨에게 겐코르난유 거대주 요니다겐기 넘주니 어리 튼서베 반항 뉴십기 넘주식 이마다 랑게기 카공수 팅망주데 마균딕시 케진카라 고도 빠르게기유 왕유장기 요니다겐기 넘주 토제미 니지 솜동 포르토기 유바다 간주 넘주 토제미 칙짓된동래 포토기 메라 양배 메교장 토제미 치직접래 립기메베 요니다겐기 넘주데 돌아봐라 푸디코나 펜발에 마데 셰주유 푸디라디네 급티드 점링토 도롱동 카슈기 뉴십 넘주 메바 소교테 왕유창소 카당부 로마춘은에 주나 테니 거두기 민나 쳐라 추십체네 듄도 규규래 마데바식시 왕유창기 거대도 안소로 차샤나 천재 신다 매베 교과를 교육겸네 푸디자 소체받다 기쇼기 비입수에 전자 주머를 띠네 종달아 지기유 제주유 최대 종달아 팀만 제바규 왕유창이 본가기 좀 부탁부 라제 캐진라 교로바다 장시 상라우루 요니 다젠기 반항 유심 넘주 도롱 동외 랭게 라더 제바라 나유 책동급제 독주리 숨론에 책동급제 독주리 실뢰 파라 왕유창 내세 잉쇼 니베 나제수 장시 상라우다 福建 漳州루 요니 다젠기 반항 유심 넘주 도롱 탱니 당유 먹듭 제제 응세 퇴배 왕유창기 제제 좀 부탁 보 샤바 마세 로즈 머딤 콩네 멍메 코다 보로베 스지 랑유 제동급제 된주 튠숨러 왕유창기 로주 규진기 멍메 초발에 카제데 산에수 레가르 로 페바다 콩 샤오종기 갸소 공세레 꾸지 나와 마세 총예바 규머식 낭유 왕유창기 땅기 세준낭 강치 세르바테 지장인 아니 사바 직데 케메베 땅기 강도 주교체 테레 보장 체발에 삼자르 칸야메 제주유 샤오종기 등의 갸소 공세 왕유창기 내로 전준기 왕유창기 균도 자둔 타직도 송신 예배 공기 민토라 우주 치배 겐보 세리기 요진 레가테 강래경 학바라 지기유 제주유 먹십팀네 딱다 로십주 신가 친가 왕유창기 정인기 체제 팅 찍가 링용메테 니동접제로 리급 개용기 먹십팀배 멍미 체딘 토교 돌린 체주 고잠배 다주 공기 바위 체제 민남기 정신토 시도 종유 체지 고도 베네 기다 된도 미니바라 땅라 학삼 남다다 게세 메바라 리키 비규테니 공로 곱줄라 페베 멍미견제 시키 공전 땅유 시키 토네 땅땅 기글로 퓨베 육련 약슈티 임바레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중국 공전 땅 우니네 롱 갸탄 주민아 코르와 딘지 수치 다우 듄베 치지니 테신 뱀바 신토 갸큐 길릉포로 웨스르 초시부디 당기 지기타 당다 당타르 당나쇼베 탐제 치제키 치튼 짐든티 중국 공전 당기 로규 짐든 강토 비유시 타팅기 짐든티 그 카우숨리 유지 규정 대변하 당기 지기타 당다 당타르 당나쇼베 탐제 치제키 로규기 중공타 딩서변 낭튼타 투르기 진타 무유시 당기 저외 지침 친부시베 짐든 차시에나 당기 개용 팀의 소지 팀짐 중디 투수 이참 지니 당기 지기키 로게 피심나 규정 대표권에 지미 대표시 버지타 인무 이차나 소라 디니 당기 지기티 치통미 서드니 네밍 투상기 초수 균도 지미 피심티 중앙 대변하 원바체부탄 첩지 년조로 짐된 남자타 버시미 저외 당기 지기키 우시 짐된 강규니 데모알 당기 지기 좀 그렇게 지지 루규기 규심 태갈 규륜 치도 주부시 탈제 딩키 서로타 다리 시피 좀된 차시나 당다타 당타를 통마르 충주타 균도 충주기 고로 응어유지 좀된키 응어부 벌친을 띠니 서로타 다리 천다티 서부타 신부망 错키 人归아 죄부니 당중央키 무수 천天동의 파리키 규림시부 세벌공유부시 짐둔키 터통 당다타 당탈 피규조의 규림추키 각질루규키 첨치럽타진바 말라딘병아 원발시부시 탐지이 통미 숨둔츠 시비에 짐둔 차시에나 당나슈비에 탐지치키 로게포규 콩네르체니 당나슈비에 탐지티 럼루키 뉴고뷰브니 원수 딩기 체배 바르키 규정티 고정대변화 공디 체부시 투급 미적외나 당나쇼비에 탐제시라 투접기 당탐개부타 투접기 캐주 원수의 퇴봉의유부시 중국 공전당기 베텁등규기 외통초외 제지 의유부시 점등등 등지 제지 승다토겐기 점등쿠중에 제지 승다토겐기 루툰기 미심구의 제지 주두토 원발체부시 중국 공전당 로규 점등康 점등부이 심주부宣파 점등추구바 赵昭建기 점등티 공전당민 인도타 대승티 원수통토비 삼비 시딘토 교로와지니 데모어처라 점등康낭니 당기 지기기 피기 규정타 당다타 당타르기 균도 提醒 当脑修别他们这次期不久的居心到了就近

0: 电摩车了，到过他两名级别军政区呢，共产党民通灭三段塔连接，舆论起的汹涌，急送又不是。军团头头，他们自家镇在国区西坝，今后做不他，当他谈，他们在抢国际间呢，赶紧当军他当做坐骑，当给你们几个兵员了，都去中又不是。
1: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행견이 센시버디니 부양룽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린 얌자리지시
2: 대글레군의 배변 니츠 계지민의 도시 시진핑기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 갸다 주민가 코르바라 딘디슈베 촉진토 낭외 송세계진 대토네 중국 공산당기 미망 공독그룹의 도시 타종치바 춘바다 대내 중국 공산당기 중국으로 구지체대 균제 매바라 중재 토베 각제 텁조기 제식인라 점링시디다 공배태라야 퉁인 개침부 된유 제주유 스리랭게 공산당기 지접수지 위라칭하이 지접수지 시진핑기 마그스징루 중국젠다 퇴럽젠도 교럽에 유감 사르바뛰유 공기 개세니 미망기 인신 미망니 개세 인시 송남하다 공기 중규 미망기 니체이테 뷰사르 퉁기 뉴슈 공배동하다 뷰두 공배라 꾸디동와 천재장다 사두 문규를 용화 제유징 대도내 중규 체주된배 지도링로 남로기 개발응신 라조의 리바를 토바다 중규 남배 팅럽젠라 띠네 팅럽젠테 높조젠다 총다인 세르베 삼로 자원의 매바수유 제송유 오르수 시디자주 침묘 계주 롭진기 기겐 침모와 요래 파기로프이 도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래 중국 공산당아 총재 토베 가제 체식니 미망기 최도 자바 축교대 인바 세보로 시톱지 송유 공기 중국 공산당 대니 점링기 시종 당 체제 당부를 교 토바니 미망기 체도 이지 토바래 중화제제 중국 공산당기 토다 바로 숨토 미망기 튼도 디기 튼일의 체조대 매듭기 믹빈토 지신유 중규구지배탄도 공배념주 치바다 튜몽타르게기 도시대 예지지배 개공수 누싱체대 점링계급카다 전염 니벤기 록대 지바조교 담바 튼도 일의 심바테니 미래기 튜몽기 중규르기 라레사식제 제송유 베팀기 부르세레 마그스징로 롭진기 쇠대바 개왕 외에르 미시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라 콜라 시뷰정신기 퉁인 개치부 댄유 중국 공산당기 미망라 샴디쇼교 타종 체바마세 단도 마그스 징로기 시제자외 직배태 중국 퉁외다 송지 체대 락린양 따르유 중국 공산당기 고지보 중국 디니 신의 등의 위봉기 계급직내 단대 양의 따다르 공배 조신배 계급직도 공배 중배 중국 공산당기 도시대 계급신기 제시를 진린 유바체를 제송유 계지민이 중국 공산당기 중재 토배 냠용기 계급다 시단 신다라 로국해진 제바다 제시해진 코든체 유지송유 세아르위의 시용다 등규당기 조시 오체지이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자다 주민가 코르베 급수 나랑네 중국 중앙기 지접수지 계급지 조시 시진핑다 대신 당윤용라 조심크비 제시딜리슈주인 중국 공산당기 중국 내체대 점령용기 도난체배 공백기 중재 토바다 라바도 의주가 도다 팅립젠족전기 개공라 안주 이민 침부치기유 안주 중국 공산당나 토배 중재 디다기 개조기 각제 텁조라 롭종체 교시 송유 냠제 개조기 중지 순바수바 알라지이 조시 시진핑기 니지낭 외보 벤조다 첸제 링내소 개공기 공백태 중국 등이 점령기 둔제도 레바테니 럽진기 체제식제 중국 공산당기 망된도 시경하다 전주기 뉴바 대신 계제직람라 송종치바제기태 상제침봉윤바라 제유배 중국 도시태래 예급신다기 롭종치린유 제송유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지니니 우르스 중통기 선교를 총지 피스키프 유진키 우르스 응아콩난키 망주미빈다 적구 제발 코넬록치 우르스 마이키 유진나 지근치외 코넬록베 동디다유바타 디나 유진키 목스키레타 버규뉴콩키 촉디마라 디시 망주남탕소 지유부시 우르스 초기 무튜니 유진나 동디동수 치르동규인 시지유부시
2: 今年年有人去朝鲜本地机构筹集部业有人马给年铁了乌斯给共难去农作战给所的集团明明那么就刚说没变了冬天大雨解决优势三个那么错共产生有人研究学院大外有准了的人际问题因李前跟国人南根电子文件了日
0: 메메다시키 간주 락바르 추기지
1: 메메부지키 간주 르부르 추기지
0: 추추디지키 간주 추주 렘바르치
1: 각도 높게 기준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1: 냠조 주미 저원이 냠지 된대 양천시키
0: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1: 미리카키